0: 반갑습니다.
1: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0: 네, 지난주 한 주 빠졌는데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1: 네. 네. 말씀 속 영어 속으로 오늘도 쏙 들어갈 걸 생각하니 엄청 기대가 됩니다.
0: 저도 기대가 됩니다.
1: 목사님, 우리가 네. 평소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걸 철석같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이런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참 많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이제 이 땅에서 볼 수 없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참 슬픔이 많이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1: 네.
0: 가장 두려운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을 믿는 것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사실 보통 드라마에서 막 보는
1: 네.
0: 막 울고 불고 막 그런 초상집 같은 그런 장례식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 네. 목사님, 저 실제로 본 장례식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0: 네.
1: 엄청 신실한 장로님 장례식에 갔었는데요. 보통 하얀 국화에 근조가 들어오잖아요.
0: 네.
1: 근데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 보라색의 축하환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축 천국 입성.
0: 축천국 입성.
1: 예, 이라고 적혀 있었고, 네. 그걸 보낸 목사님이 그 상주이신 아드님한테, 할렐루야, 주철아, 축하한다. 주장로님, 천국 가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네. 좋으시겠니? 감사하다. 이러니까, 또 그 아드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아멘! 이라고 화답하는 네. 모습을 보면서, 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한 장례식과, 그렇지 않은 장례식은 정말 천지 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맞습니다. 어제 제가 그 책 소개 방송에서 들었는데
1: 네.
0: 그 예수의 사람 김북경 목사님.
1: 자, 이름
0: 특이하시죠.
1: 맞아요,
0: 북경이
1: 맞아요.
0: 태어나셔가지고 네. 북경 목사님이신데 이 김북경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이 비석에 새겨달라고 한 유언이 야, 여기 나도 없는데 왜 왔냐.
1: 네.
0: 아, 참 이 죽음 앞에서도 이런 네. 유머러스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맞다.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0: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1: 아멘.
0: 우리가 소유한 영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아멘. 여러분, 유턴이 노래합니다. 영생.

0: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 유턴의 목소리로 영생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주파수를 통해서 라디오로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핸드폰으로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전남동부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방송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시고 계신 시각 9시 8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은 말씀 속 영어 속으로 같이 쏙 빠져보실 우리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 네,
0: 오늘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이네요.
1: 맞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퀴즈가 준비됐죠.
0: 네, 목사님.
1: 네, 오늘 퀴즈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 아니고요.
0: 네.
1: 단어를 맞히는 건데요.
0: 네.
1: 이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0: 네.
1: 좀 어렵나요? 사랑의 반대말.
0: 우린 또 보기가 있으니까
1: 그렇죠.
0: 주관식으로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 네.
0: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1: 아마,
0: 보기.
1: 아마 주관식으로 하면은 정말 수십 가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0: 근데 주관식으로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1: 아, 그렇긴 한데 또 네. 그러면은 이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0: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요. 우리 목사님께서 보기 주실 건데요. 정답 하나 맞춰주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반대말이 있으시다면 옆에 또 문자 주시면 더 선물을 받으실 확률이 높겠는데요. 목사님 오늘도 맛있는 김치 세트 준비하고
1: 네.
0: 있습니다.
1: 네. 금치?
0: 네. 네. 영어로 함께하는 시간이라 특별히 김치를.
1: 네, 너무 잘 어울리죠. 김치.
0: 네.
1: 예.
0: 네, 주식회사 금치에서 나온 김치 세트. 광주에서 유명한 프리미엄 김치인데요.
1: 맛있더라고요.
0: 네.
1: 저는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0: 네, 네. 여러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기 드리겠습니다.
1: 네,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1번 미움. 미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0: 사랑 네. 안 하면 또 미워지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2번 원수.
0: 왼수.
1: 예. 원수. 네.
0: 보통 사랑하는 남편이 끝에 가니까 왼수가 되던데 이를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이 네. 왼수를 사랑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3번 내버려두심.
0: 내버려두심.
1: 네, 내버려두심. 4번 질투.
0: 질투.
1: 네. 옛날에 그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0: 아유, 저 네. 그거 보느라 시험 망친 적도 있어요, 목사님. 매일 시험인데도 네. 그걸 봤다니까요. 네.
1: 사랑의 반대말, 과연 뭘까요? 네.
0: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힌트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숙제를 거의 뭐 안 빠지고 잘 해다가 가다가 어쩌다가 한번 못 해가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제발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꼭 걸려요.
1: 네.
0: 예. 네. 그리고 평소에 착하게 살다가 어쩌다가 좀 죄를 지었다. 꼭 걸려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0: 그렇게 다 걸리고 다 혼났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1: 네. 네. 사실 그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이 때로는 자녀를 막 그 매를 들기도 하잖아요. 예. 때로 때리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0: 네.
1: 네. 사실 정말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심판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 매를 들지 않는 게 아니고 이거죠, 사실.
0: 맞아요.
1: 네. 사랑의 반대.
0: 맞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회초리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으로 해서 주님을 더 깨닫게 되고 곁길로 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회초리나 고난이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더 네. 무서운 게 있어요, 사실. 네.
0: 뭘까요?
1: 뭘까요? 네.
0: 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보기 중에서 정답 맞춰주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반대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가 속속히 사랑의 뜰 안에 도착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1316님이 1등으로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또 그에 화답해서 9177님께서도 반갑습니다. 피디님, 목사님 해주셨고요. 요즘 2042님도 우리 사랑의 뜰한 지킴이로 함께 네 사랑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샬롬이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네, 샬롬.
0: 네, 그러면서 네 1316님이요. 우리 9177님의 이야기대로 함께여서 더 행복한 사랑의 뜰안입니다. 라고 네. 해주셨어요. 어머. 9177님이 오늘도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네. 어떠세요?
1: 함께하니까 행복하죠. 네.
0: 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주시고, 이렇게 기둥처럼 사랑의 뜰안을 지켜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때로 이렇게 늘 들어오시던 1316-9177-2042 이런 분들 0782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1: 네.
0: 그럼 제가 또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왜냐하면 늘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그 사랑이 한이의 목소리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폰 여시고요.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찬양 후에 말씀 속 영어 속으로 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한희 사모님의 목소리로 십자가 그 사랑이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네. 오늘 주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과연 영어로 다 암송할 수 있을까요?
1: 할 수 있습니다.
0: 아멘.
1: 네. 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말씀, 우리 암송했던 부분들을 한번 복습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꼭 필요합니다. 목사님 생각이 네, 안 납니다.
1: 맞습니다. 네네. 우리 어제 일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0: 네.
1: 그렇죠. 우리 1주차에는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0: 목사님 따라해볼까요?
1: 네. 네. For God so loved the world.
0: 여러분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1: 네.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0: 아멘.
1: 네. 우리가 1주차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다음 2주차에는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네,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배웠죠.
0: 목사님 따라할까요?
1: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네,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0: 여러분 시작합니다.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1: 네,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0: 네.
1: 오늘 말씀은 이게 사실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초청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 한번 먼저 읽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자, 우리 한번 끊어서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0: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1: 네, that whoever,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네,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0: Shall not perish.
1: 네,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을 거고요. But have eternal life.
0: But have eternal life.
1: 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0: 아멘.
1: 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0: 여러분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요. 시작.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1: Shall

0: Shall not perish.
1: Shall not perish.
0: But have eternal life.
1: But have eternal life.
0: 네. 자, 오늘 가면 전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1: 우리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0: 1주, 2주, 3주.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 Yes, I can.
0: 좋습니다. 자, For God so loved the world.
1: 여러분, 저만 하는 거 아니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0: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1: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0: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1: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0: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shall not perish.
1: Shall not perish.
0: 멸망하지 않고 But have eternal life.
1: But have eternal life.
0: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1: Amen.
0: 네, 그런 말씀이죠. 네. 먼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whoever라는 단어입니다. Whoever. 네, whoever. Whoever라는 뜻 아시죠?
1: 누구든지.
0: 그렇죠. 누구든지. 네. Whatever 하면은 무엇이든지 뭐 그런 건데 whoever 누구든지죠. 자, 여기에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조건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네요.
0: 그렇죠. 조건이 네. 없다라는 뜻이겠죠. 누구든지라는 말은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이렇게 남녀 이렇게 되게 차별이 심했잖아요.
1: 맞아요.
0: 기억나세요?
1: 목사님. 그렇게 네. 옛날도 아니고요.
0: 네.
1: 저만 해도 첫 아기를 낳았을 때 딸이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좀 슬퍼하셨어요.
0: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진짜 얼마 그렇게 오래 안 된 일이거든요, 사실.
1: 네.
0: 제가 옛날에 그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시골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 목회를 하셔가지고 시골에 살았었는데 이 그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밥을 먹을 때 이 밥상이 달라요. 이 아빠랑 할아버지 따로 드시고
1: 네.
0: 엄마랑 이렇게 그 할머니를 따로 드셔요 이렇게 그 기억나세요?
1: 저도 그랬던
0: 그
1: 것 같아요.
0: 드라마에서 보는 네. 듯한 지금 장면이 기억나는데
1: 대발인의 집이 주로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리고 지금은 중동 지방은요 여성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따게 됐다는 그런 기쁜 뉴스를 최근에 들었던 것 같고요.
0: 네.
1: 축구 경기도 관람할 수 있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건 이 남녀 차별이 지금도 사실 있는 시대인데.
1: 맞아요.
0: 네. 근데 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는 어머나. 진짜 대단한 말씀이죠.
1: 진짜 누구든지. 획기적이네요.
0: 그 당시에는 더 심했잖아요.
1: 네.
0: 뭐 여자 남자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숫자 쓸 때도 뭐 거기에 들어가지가 않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정말 차별이 심한 그때에 이 whoever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뭐 또 젊든 늙든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뭐 과거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1: 제가 좀 더 해도 돼요?
0: 아, 하셔도 됩니다.
1: 이쁘든 안 예쁘든 날씬하든 뚱뚱하든
0: 아,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죠. 아, 네. 네네 맞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1: 저희가 여고 다닐 때 이쁜 네. 것들에 대한 좀 이런 화남이 있었거든요.
0: 아, 네. 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입니다. 네,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두셨죠. 그러니까 천국은 특별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1: 아멘.
0: 네,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1: 아멘.
0: Whoever.
1: 네.
0: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1: 네.
0: 아, 저는 이 단어 하나에 좀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아멘. 네.
0: 그 다음 단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believes라는 단어.
1: Believes.
0: 네, believe 믿다라는 단어잖아요.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뭐 믿음은 뭐 이것다라고 이렇게 쭉 정의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믿음은 단순히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1: 아멘.
0: 네. 사실은 믿어야지만이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그럼요.
0: 네, 믿지 못하면 못 맡기잖아요.
1: 네.
0: 네. 이 비행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또 실제로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은 다르죠.
1: 네.
0: 네. 예, 비행기에 탑승한다는 것은 또 그 비행기를 신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네,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1: 아멘. 목사님, 제가 운전한다 하면 저희 신랑 제 차 안 타요.
0: 아, 저도 제 아내가 처음에 운전

0: 운전할 때 제가 믿지를 못했어요.
1: 네, 맡기지를 못하더라고요.
0: 아, 저도 맡기지를 못하거든요.
1: 또 본인 차를 저한테 안 줘요.
0: 믿지를 못하니까 맡기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키를 안 주죠.
1: 맞아요.
0: 네, 믿으면 주죠.
1: 믿으면 완전히 맡기죠.
0: 맞습니다.
1: 저는 저희 신랑이 운전하면 차 안에서 자거든요.
0: 네.
1: 믿고 맡기니까 그럴 수 있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맞습니다. 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 그게 참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단어가 shall not perish라는 단어인데요.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 perish라는 단어가 이 단순히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어머.
0: 네. 그래서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 심판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단절. 예, 그게 지옥이죠, 사실.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죠.
1: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목사님.
0: 맞습니다.
1: 네. 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0: 네. 그래서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의 그 초상집에 가면 막 그렇게 통곡을 하고 하는 이유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영혼의 시작이죠.
1: 영혼의 시작.
0: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뭐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영생을 이렇게 끝없이 오래 사는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eternal life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 아멘.
0: 네. 영생은 죽어서 그래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 아멘.
0: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공허함이 채워지게 되고 죽음도 끝이 아니라 이 천국의 문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1: 아멘.
0: 예.
1: 아, 목사님. 우리에게 영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0: 네.
1: 옹기장이가 노래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찬양 드리세요.

0: 아멘. 옹기장의 목소리로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영생하면요.
1: 네.
0: 아, 정말 끝도 없이 오래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영생하면 영원히 살아가는 것, 끝없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0: 아멘.
1: 네.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영생이겠어요. 지옥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의 인종을 지켜봤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죽음을 맞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요.
0: 천지 차이에요.
1: 네, 정말 다릅니다.
0: 네.
1: 네. 어떤 권사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간다. 눈물은 있었죠, 당연히. 자녀들은 울고불고 난리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절망은 없었어요.
0: 아멘.
1: 왜냐하면 영생을 믿었기 때문이죠.
0: 네.
1: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이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영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0: 네.
1: 네.
0: 목사님, 저희가 또 준비하면 참 준비를 잘 하거든요.
1: 네.
0: 영생을 위한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우리는 이제 사실 뭐 노후 준비도 하잖아요.
0: 연금도 넣고.
1: 네, 연금도 넣고. 네. 뭐 이렇게
0: 건강 검진도
1: 네,
0: 받고.
1: 맞습니다. 뭐 건강도 준비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뭐 근데 가장 중요한 준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100년 준비보다 사실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0: 그럼요.
1: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준비할 길을 이미 열어두신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렇게 마지막 3주의 구절까지 한번 우리가 암송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네. 우리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따라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0: 네.
1: 준비되셨을까요?
0: 준비됐습니다, 목사님.
1: 네.
0: 기침이 좀 났습니다만. 네. 이제 준비됐습니다.
1: 네, 저도 막 기침이 나려고 하는데.
0: 죄송합니다.
1: 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0: 네.
1: 자, For God so loved the world.
0: For God so loved the world.
1: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So loved. 기억나세요? So loved.
0: So loved.
1: 네, so loved.
0: 예.
1: 너무 사랑하셨어요.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0: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1: 기억나시죠? One and only son.
0: 네, 기억납니다.
1: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0: 아, 저는 목사님 이때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Whoever.
1: Whoever.
0: 예.
1: Whoever. 왜냐하면 그렇죠.
0: 네.
1: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단어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0: Believes in him.
1: 예, 누구든지. 예, 뭐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뭐 죄인이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shall not perish.
0: Shall not perish.
1: 네.

0: 멸망하지 않고 but have eternal life.
1: But have eternal life.
0: 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1: 아멘.
0: 네. 우리 오늘 아까 그 퀴즈 사랑의 반대 말이 뭘까요? 라는 퀴즈를 냈잖아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는데 뭐 그러니까 보기 한번 드릴까요?
1: 네. 네.
0: 1번 미움, 2번 원수, 3번 내버려 두심, 4번 질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럼 이거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 그냥 예. 냅둬 버리셨을 것 같아요.
0: 아, 정답을 말씀해 보시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사랑의 반대는 뭐 미움도 될 수 있겠죠.
1: 네.
0: 또는 뭐 증오, 뭐 또 뭐 질투는 뭐 이렇게 또 사랑의 다른 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 네.
0: 네. 뭐 증오, 뭐 원수.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진짜 반대말은 무관심. 네, 내버려 두심. 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 네.
0: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그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 사실은 이제 매를 때리는 거는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1: 네.
0: 근데 진짜 무서운 징벌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1: 죄를 지어도.
0: 네. 에.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완전히 그냥 포기 상태죠. 이거는 정말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네.
0: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참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예, 사랑의 반대는 바로 3번. 예, 내버려 두심이었습니다.
1: 네.
0: 네.
1: 목사님,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네. 우리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고요.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이죠.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1: 아멘.
0: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이미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또는 믿음의 확신이 아직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문을 읽으실 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0: 네. 하나님 아버지.
1: 하나님 아버지.
0: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1: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0: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1: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0: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1: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0: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1: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0: 지금 제 마음에
1: 지금 제 마음에
0: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1: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0: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1: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0: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이렇게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1: 아멘.
0: 네, 우리 지난 3주 동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 한 절이지만 이 복음 전체가 담겨 있는 정말 이 귀한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평생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또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1: 아멘.
0: 네,
1: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담은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퀴즈 정답 또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 있습니다.
1: 아멘.
0: 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그 구원 우리의 것이 됩니다. 목사님 1772님께서 귀한 문자 보내주셨네요.
1: 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두려워했던 것을 돌아봅니다.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위해 나의 산소망 대신 그 주님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소서. 와, 할렐루야.
0: 1772님 고백이 너무 귀하십니다.
1: 네.
0: 네. 이런 고백이 우리 청취자들에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1: 네. 참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정말 주여 나를 써주소서. 그러한 믿음의 어떤 비장한 각오가 느껴집니다.
0: 네. 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여러분들께 영어 성경 구절 다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잘 받으셨나요? 목사님 또 귀한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3991님이세요.
1: 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이거를 써주셨어요.
0: 아~
1: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써주셨어요.
0: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네. 다 외웠습니다.
1: 와,
0: 쓰담
1: 정말
0: 쓰담.
1: 대단하십니다.
0: 정말 스스로가 네. 기특하셔가지고 쓰담
1: 네,
0: 쓰담 하셨는데.
1: 아, 막. 너무 참 이게 뿌듯합니다.
0: 저희도 가만히 네. 있을 수 없죠. 우리 네. 3991님 김치로 또 쓰담쓰담 해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성함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랑의 반대말을 1113님은 두려움이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고요.
1: 두려움. 그렇죠. 왜냐하면
0: 네.
1: 사실 그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 두려움도 되겠네요.
0: 네.
1: 네. 두려움.
0: 그럴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또 6230님은 이런 문자 주셨어요. 목사님.
1: 네. 정답 무관심. 네. 무관심. 내버려 두심. 네. 오늘 순천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어 활동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0: 네. 네. 마지막 곡으로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6230님 기대해주세요. 9507님 목사님께 굿모닝이라고 문자 주셨고요. 0778님은 용서. 네, 용서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1772님 선물 많이 당첨되고 늘 감사드린다고 문자 주셨고요. 1113님 문자도 소개해드립니다.
1: 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0: 아하.
1: 네, 맞아요.
0: 네.
1: 사실 이렇게 좀 막 질투가 나고 막 이런 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질투가 나는 거
0: 맞아요.
1: 아니겠어요?
0: 네. 진짜 마음이 없으면 그냥
1: 네.
0: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네. 1487님 정답 내버려둠. 오늘도 말씀 속 영어 속 순천에서 잘 듣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순천에 계신 분들이 참 따뜻하신 것 같아요.
1: 네.
0: 네. 또 1772님은 저는 미움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복된 수요일 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1: 네.
0: 6929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할렐루야. 목사님, 피디님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은혜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자신 있게 1번 미움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네.
0: 또 운전 중에 갓길에 깜빡이 켜시면서 사랑의 반대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내버려 두심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2061님 주님이 언제나 저를 손 꼭 잡고 계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문자
1: 네.
0: 주셨습니다. 맞아요. 주님은 우리의 손 늘 꼭 잡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리고 1316님이 반가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믿지 않던 조카 우리 김영재, 김경욱 학습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은혜를 살펴주소서.
0: 아멘.
1: 아멘.
0: 목사님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짧게라도
1: 네.
0: 우리 조카님 김영재
1: 네.
0: 김경욱 사실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믿지 않았던 우리 아들 둘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학습 세례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1: 네.
0: 네.
1: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0: 네. 네.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1: 네.

0: 하나님, 우리 김영재, 우리 김경욱, 우리 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잃고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학습 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이 땅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네.
1: 목사님, 오늘도 말씀 속 영어 속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저희들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 네, 우리 6230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다윗과 요나단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했더란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제일 처음에 발 뚫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여수 중문교회 김세진 자매님의 낭독입니다.
1: 갈라디아서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는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0: 하셨대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의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게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격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9절에서 3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몰약이 폐해지고 구원의 가치관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세상 몰약이 폐해지려면 첫째, 소식과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고해요. 어제 본문에서 언약궤를 메고 온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난 다윗은 그들을 돌려보냈지요. 이에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자녀의 배신이나 경제적 궁핍 같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 곧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도 여전히 울며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고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는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이 고난이 자기 죄에 대한 징계임을 확실히 아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 많은 인생이기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씻기는 인생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영적 후사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할 때 세상의 소식은 우리를 흔들기보다 기도 제목이 됩니다. 31절에 보니 압살롬의 모반에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가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그가 내는 모략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같다고 할 정도였지요. 그만큼 뛰어난 모사였어요. 그런 부하가 아들의 반역에 동참했으니 큰 배신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며 분노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에 다윗은 분노하기보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에 그 뛰어난 모략이 어리석은 계획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소식에 흔들리고 감정이 널뛰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감정이 널뛰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나요? 세상 몰약이 폐해지려면 둘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고 해요. 마루턱은 감람산의 꼭대기입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간 그 길의 정상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해요. 눈물로 올라간 회개의 꼭대기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응답으로 친구 후세가 등장합니다. 감람산을 오르며 기도했더니 정상에서 딱 후세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회개로 감람산을 오른 다윗은 후세와 함께 도망하지 않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고 거짓 투항하면 그것이 다윗 자신을 위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위해 함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구원을 위해 압살롬에게 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자녀 안에 있는 세상 모략을 패하게 하려고 온실에 가둬두기보다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무조건 피하기보다 말씀으로 직면하고 가야 세상 모략이 폐해집니다.
다윗은 후세가 할 일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35절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0: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고 합니다. 후세가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도 거기에 다윗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용을 통해 36절의 제사장들의 두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소식을 전하는 영적 후사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어리석게 하려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서 훗날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압살롬 같은 자녀에게 배신당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성읍에 뛰어들기보다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우는 그 자리가 경배의 자리가 된 적이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나요?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나요? 성공을 위해 평생 애썼지만 모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이제는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저는 3살 때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울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요. 손가락도 붙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리코더를 불수 없었는데 아이들이 놀리고 손가락질하니 죽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화상 수술을 잘못 받아 그 후유증으로 학교도 다닐 수 없었어요. 저는 힘을 키워 수술을 잘못한 의사에게 복수하고자 미친 듯이 공부했고 그 결과 전국 인테리어 대전에서 대상을 받고 대학원에서 수석도 했어요. 이후 회사에 입사하여 6년간 경력을 쌓은 뒤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했지요. 목동 다윗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교만해졌어요. 그러자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듯이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 직원을 경쟁사로 이직시키는 사건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갑질이라고 원망하며 그 회사 내부자에게 고발했지요. 이후 그 회사 측은 더 심한 갑질을 했고 프로젝트도 무산되어 매출이 줄어드니 저는 30절의 다윗처럼 머리를 가리고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이 제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사랑의 징계이자 구원의 사건으로 지난 일을 허락하셨음이 인정되어 이제는 겸손과 온유를 힘써 지키며 살아가길 소망해요. 비록 화상으로 왼손은 다쳤지만 오른손을 지켜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저의 적용은 일할 때 갑질당해도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겸손히 인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끊임없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도벨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모략으로 내 뜻을 이루려 하지요. 이렇게 내 뜻을 이루고 싶고 내 뜻을 이루어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니 나를 배반하는 소식에 요동하며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배신의 소식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끝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결론이 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경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믿음의 적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략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와 공동체의 자리를 지킴으로 세상 모략을 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건이 오면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세상의 소식에 배신감을 느끼며 요동하는 저희입니다. 세상 소문을 들으면서 원망과 시비로 일일비하지 않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배신의 사건 가운데서도 내 죄가 보이기에 눈물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결론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경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세상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가는 모습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0: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라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라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3: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두 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을 받는 신앙생활, 말씀 중심,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열매로 증명하면서 때가 되면 영광으로 존귀한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이 있는 신앙생활,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피할 것이 있고요. 연결되어서는 안 될 것. 시편 1편 1절은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에서는 연결되려고 하지. 연결되면 다 빼앗긴다. 속이는 자가 있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오만한 자들의 자리, 거기 앉지 아니하고, 영광 뒤지 않도록 하고, 오직 그냥 주의 말씀, 율법입니다. 즐거워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위침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중요한 위침. 오늘 우리는 위치는 자의 소리를 듣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치는 자의 소리. 왜 외쳐요? 너무 잡음이 많으니까, 너무 잘 못 들으니까, 확실하게 잘 듣고 깨닫고. 중요한 사항은 막 외쳐라, 외쳐, 크게 외쳐라, 잘 들리게 외쳐라 이러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간혹 막 외쳤어요. 예수님 조용조용히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때로는 막 외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막 외쳤어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외치면서 말씀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 잘 믿고 봐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외침의 소리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절, 38절 이렇게 나가는 말씀인데요. 명절날, 명절 그것도 끝날 날,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나면 왠지 모르게 끝에는 허전함이 있고요. 어떤 뭔가 이렇게 빈, 아 이게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어수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명절날, 명절 끝날 날 서서 외쳐 막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막 외쳤어요. 서서. 너무도 목말라 하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좋은 것 기대하고 막상 그것을 가져보세요. 누려보세요. 그리고 그때를 보내보세요. 만족하는가? 만족함이 있는가? 아, 그게 없어요. 왠지 모르게 또 목마르고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제대로 깨달아라. 세상에서 주는 물은 또 목마른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신앙의 신앙생활에 막 깊은 맛을 보는 이런 체험도 은혜도 함께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냥 생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이뤄나가는 그런 외치며 소리 중요해요. 강조하고 있어요. 외치는 것은 반드시 듣기를 원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기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있다. 들을지어다. 네, 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담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결합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이 언약을 맺어야 돼요. 말씀 듣고 영원한 언약, 변할 수 없는 언약. 이 세상에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맺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설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듣고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 같이 어떤 것은 결실하여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듣는 자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는 또 하나님이 들으면서 살아나게 하고 들으면서 영혼이 소생케 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면 그래요. 이런 흐름을 찾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말씀, 이 말씀 계속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역사 이게 연결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힘을 얻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물론 환경적으로 어떤 여건적으로 성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쁨의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도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가는 약속에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성도들이 그 역사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여정은 그래요. 막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영혼과 상관없다. 말씀과 상관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여러분 그런 인생 지금부터 여러분 눈꽃만큼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돈 많대요. 권력 있는데요.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뭐 인기도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어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부러워질 거예요. 그러나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힘을, 그런 은혜를, 그런 자부심을 발휘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요. 말하는 자의 소리. 예, 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영적 주파수를 맞춰서 주파수. 여러분 어디에 맞추냐?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는 여러분 이걸 잘 맞춰야죠. 말씀에 나와 있는 주파수. 영적 주파수예요. 이것을 맞추면 위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위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은 모든 인간은 풀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지금 잘 나간다고 성공했다고 뭐 물론 풀에도 꽃이 있어.

그런데 그 얼마 못 간다. 한마디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인생은 조금 있으면 한계가 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그렇게 강력하게 드러내 보여도 그 존재는 얼마 못 가면 얼마 있으면 사라지는 존재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뭐 대단하다고 큰 소리 치고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허망한 일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도다. 시편 103편에도 그래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아주 바람이 세게 한번 지나가면 꽃 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없어져. 다 날아가. 존재가 안 보여. 이런 상황. 이게 인생이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보면 별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이다. 존재 가치가 우리끼리 뭐 인생에서 뭐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존재들 풀과 같다. 풀이 뭐 대단하나 어디서나 다 있는데 광야에서도 있고 풀은 조금 있다가 다 메마르게 될 건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 오만해요. 자기가 좀 뭐 좀 이루었다고 세상에 성공했다고 돈 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없다 대들고 교만하고 이런 존재는 훗날에 정리될 때 너무도 비참한 존재가 될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이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인데 이를 몰라고 그래서 유해체라 좀 유해체 너무도 모른다 착각하고 있다 너무도 오만하다 대단한 것처럼 자기 존재가 하나님이 오시게 그래요. 너희들 모든 육체 모든 인생아 풀이야. 풀은 말라. 조금 있으면 소멸돼. 모든 존재가 사라져. 그런데 막 뭐 대단한 것처럼 헛된 자랑을 하고 그래서 막 좀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이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이런 존재에서 그런데 주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다른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자로 이렇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아니 우리 자신을 좀 겸손하게 진단하면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멸망시킨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다 멸망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표현을 해요. 창세기 18장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나 태화가 싸우나 감히 내가 죽기에 간구합니다. 아릅니다. 감히 이래 이게 정말 제대로 깨닫는 존재예요. 나는 티끌이나 재화 같아요. 존재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 믿게 하셔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감히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르짖으면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티끌과 같이 재와 같이 이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실된 겸비한 자 하나님이 그래서 존귀하게 보이는 자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 높이는 자 하나님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은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육체가 다 풀과 같이 하찮은 존재로 보일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보시고 존귀한 성도로 인쳐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욥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요.

있어요. 그런데 욥도 욥기 25장 6절에 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나 구더기 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벌레 같은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면 인마를 일이 없다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걸 깨달아야 돼. 다윗, 여러분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 사람이 아니네. 이 정도로 그런 자를 하나님은 높게, 가장 존귀하게,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주셔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태어났냐, 그 실존의 문제 속에서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원래는 뭐 우리가 지금 보이는 외적인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봤자 흙에 불과해. 흙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이 집어넣은 생기가 있냐, 생명이, 살아있는 영혼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근데 말씀과 떨어져서 생각하는 거 좀 위험해요. 겸손히 좀 믿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게 세상 축복 원리고 세상의 승리 원리고 세상의 경영 능력인데. 맞아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얼마 가냐고요. 그게 얼마 가냐고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뭐 잘 살면 100세수로 하고 그리고 삶을 마감하면 그거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운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너무도 모른다. 거기에 빠져서 그냥. 이스라엘 역대 그 왕들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특별히, 물론 오랫동안 통치를 한 자가 있기도 해요. 뭐 52년 동안 막. 므낫세는 55년 막. 그러냐 북쪽에는 52년 여로보암 2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되고 짧은 왕은요 7일 천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살해당해요. 다시 쿠데타로 의해서 시므이 왕, 그래요? 이런 왕, 이런 장이 많았어요. 아니 3개월 왕 되고 유다에서도 그래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3개월 열흘 왕노릇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막 왕이 되었다 뭐 죽이시고 그 대단하게 했는데 뭐 얼마나 가서, 이게 인생이라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막 자랑하고 있어요. 부자가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래. 어느 날 와, 농사 잘 됐네, 풍요롭게. 그래서 곡간을 새로 짓고 창고 짓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그냥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허허,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 영혼 불러갈 거거든. 오늘 밤이야. 다 준비한 거 뭐가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인데 뭘 이렇게 허탄한 자랑에 빠져가지고요. 나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네, 진로 아 승진했네, 뭐 세상에서 어떤 별을 달았어, 뭐 어쩌소. 얼마 가는데 우리 연수이 70, 강건하면 80, 그 이상 가냐? 못 가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허무하게 살지 말고 거듭나야, 새롭게 되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생각에 빠져서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인생 괜히 만들었다 후회할 정도로 표현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 육신의 생각 이걸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 영적인 생각으로, 이게 바로 믿음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생각, 마음, 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요. 뭐 이렇게 살지 뭐. 그런데 여러분, 캐시점부터 해야 돼. 그렇게 변화 없이 살면 거듭났나?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고 문제는 들어갈 수 없어. 거듭나야 들어가.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예수 믿고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믿고 복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 믿고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인생을 설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걸 고백해야 돼. 우리 보배.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모든 인생은 다 질그릇과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그릇.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이 되어가는 성도. 이 성도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유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 인생이 설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좀 유치라는 거. 그럭저럭 살지 말고,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거듭남의 증거를 보여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변화를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거듭남의 능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기운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그러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만이 세세토록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담으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세움받고 인정받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없이 살아있어요. 항상 있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의 존귀함으로 일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말씀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냥 말씀을 중요하게, 예수님을 중요하게, 복음을 중요하게, 그러면 그런 자는 존귀한 자로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성도로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땅에 있는 성도들, 우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 외치라고 할 때요,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은 일단은 다 풀과 같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있고 그 속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고, 그런 자는 성도예요. 성도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세상으로 볼 땐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귀한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8절에 보면 이런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지극히

이 높으신 이의 성도들,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리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영광의 역사로 인도함 받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도 위처지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우리는 주 안에서 늘 말씀 붙들고 그냥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과 연결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일 핵도 어긋나지 않아요. 그냥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막 잣대 재지 말고요. 내 생각으로 막 옳고 그러면 따지지 말고, 주의 말씀이라면 주를 신뢰하면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좀 깨어나라.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자의 반열에서 어긋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써 일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냥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어요.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외치고 있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해.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어. 썩을 양식, 육신적으로 채워야 할 밥, 뭐 잘 먹고 건강식품 잘 챙기고, 아,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필요해. 거기만 신경 쓰고, 문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전혀 없다. 이런 문제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아갈 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복락의 유업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하늘에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뭘 먹고 살고?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방인들이 하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조금 있으면 다 풀같이 배임당하고 사라질 존재들인데, 이런 것에 빠져서 함께 휩쓸려 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 증거가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 그리고 그 생명, 그 영생,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영적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으로 빛나는 삶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준비해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 또 하루, 그리고 또 한 살을 더 먹고, 패턴이 그래요. 그런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어떤 결론을 맺을 것인지, 그것은 오늘이란 삶 속에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선택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오늘 또 예배하는 자들, 예배를 통해서 유치는 자의 소리 듣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풀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하찮는 존재라는 거 절감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해도 얼마 있으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심판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은 부족해도 예수 잘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생의 자녀로 확실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7-0191 순천 하늘샘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세포교회 이금사모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힘을 얻지만 때로는 큰 비명조차 삼켜버린 것 같은 긴 침묵의 하나님 또한 성경이 증언하는 그분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밤은 생각보다 길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습니다. 정돈된 설명보다 찢겨진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으시는 하나님께 깊은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통과 절박한 심령을 쏟아놓으며 부르짖을 때 주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77편 1절 말씀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62-9750 66

여기에 9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김승일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성원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좀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잘 계시지요?
1: 네네.
0: 네, 오늘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니 성원님 오프닝 멘트가 네.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찬송가 나가는 동안에도 제가 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정말 귀한 오프닝 멘트 이 멘트로 이거 들으시는 분이 다 충분히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 제목을

0: 모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0: 긴 침묵의 하나님, 그것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모습입니다. 또 인생의 밤은 생각보다 길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습니다. 정돈된 설명보다 찢겨진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으시는 하나님. 참 그 부분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네. 생각을 제가 또 한 번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가 소망의 기도가 또 프로그램 자체가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0: 네.
1: 하나님의 때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0: 네.
1: 하나님의 때는 있는데 우리가 그 때를 우리 때로 맞추려고 할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그렇죠.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0: 네.
1: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시간에 맞추려고 너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닌가
0: 네.
1: 그런 시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 중에 또 예수님의 기도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1: 네.
0: 것이죠.
1: 그렇죠.
0: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0: 십자가를 네. 앞두고 하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표대가 되는 그런 기도고 신앙이라고 또 한번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래요. 목사님 오늘도 또 많은 아픈 사연들이 또 기도 사연으로 올라올 텐데요. 또 그 기도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또 방송사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새해를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의 문제를 직면하고 또 기적 같은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 기도 요청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속량하시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처럼 내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내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어려운 문제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1: 아멘.
0: 무거운 짐을 맡아서 가볍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고쳐주시겠다는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모든 병마에서 노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계신 곳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십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으로 아멘이라고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눌 기도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3021번님입니다. 동생 김옥미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척추 MRI 찍고요. 오늘 밤부터 금식하고 내일 자가 혈액 봉합술 시술합니다. 24시간 못 움직이고요. 누워 있어야 하고 머리 통증 주사는 퇴원할 때 맞을 것 같습니다.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척추 MRI 찍어야 돼서 오늘 밤부터 금식하고 혈액봉합술도 시술할 예정입니다. 24시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동생을 위한 중보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한 줄로 압니다. 정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MRI 찍고 또 혈액봉합술을 하고 또 머리에 통증주사 맞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람의 힘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처치와 처방을 하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어루만져 주셔야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고침받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어둠의 역사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복된 역사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 예배드리는 가정, 찬송하는 가정,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 네.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24시간 못 움직인다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든 일인데 네. 잘 견디고 이게 시술도 잘 하시고 검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8631번님입니다. 아파트를 월세를 준 상태인데 임차인이 이사가기 3일 전에 얘기하여 지금 공실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 새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달 지났습니다.
2: 아, 네. 네.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빨리 새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월세 준 아파트가 갑자기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빈 집을 빨리 월세가 나가서 공간이 공백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어려움 없는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2: 매달마다 들어와야 아버지 가정이 이끌어가지고 가정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이 월세가 계속 이어져서 이 가정이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2: 기도한 것을 급하게 안타깝게 기도하는 이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 네. 이어진 사연은 9096번님입니다. 초등학년 정민우입니다. 갑상선 항진증으로 몇 해 동안 치료 중에 있어요.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약 속히 끊을 수 있도록 수업 시간 집중 잘하고 배우는 것들이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주변에 좋은 친구들 붙여주시고 예배 시간 바른 자세로 목사님 주시는 말씀 집중하여 듣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는 아이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아,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2: 네.
1: 초등학교 5학년이면 아주 어린 아이인데요.
2: 네.
1: 항진증이네요.
2: 아, 정말 어린 아이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게
1: 네.
2: 부모님이 참 어려움을 겪을 텐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또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민호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갑상선 항진증으로 몇 해 동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래서 매번 약을 먹고 치료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회복되고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정민으로 어린 학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2: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게 하시고 배우는 것들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이 너무나 소중한 기간에 이 어린아이 학생들이 이 어린 기간 어린아이가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2: 주변에 좋은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바른 자세로 목사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찬양도 열심히 부르는 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회복받고 치료받는 우리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 네. 어른들도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어린아이가 힘들 것 같아요. 정말
2: 네.
1: 부모님도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8593번님입니다. 할렐루야 희귀성

0: 질환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받은 권혁창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는 질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제게 응답하소서. 성령으로 상처를 적셔주시어 치유의 은총을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1: 이 간절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가 마음을 모아 중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고
0: 아멘.
1: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혁창 성도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희성 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는 치료약이 없다고 합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받아서 정말 폐가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하는 이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0: 주님,
1: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소리도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난 문제를 우리 하나님 고쳐 주시옵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 기도 시간에 참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권혁창 젊은이 정말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다음 사연은 6902번님입니다. 서울에 사는 딸이 8월 말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직장이 있어서 출산으로 병원 가면 첫째를 맡아줘야 하는데 출산을 위한 병원 방문이 오전에 있게 하셔서 시간에 쫓기지 않게 없어서 밤중 출산은 애 맡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을 때 낮에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1: 그렇죠.
0: 네, 제목이네요. 네.
1: 아, 근데 이런 상황을 들으니까 주변에 요즘은 다들 바빠서
0: 네.
1: 서로 돌봐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하고
0: 맞아요.
1: 예전에는 온 마을이, 온 가족이 다 도와주고 힘을 모아주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도와줄 손길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0: 네.
1: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0: 아멘.
1: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울 사는 딸 8월 말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직장 생활해서 아이를 맡아서 키워줘야 되고 또 첫째를 맡아서 지켜줘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또 출산하는 시간도 오전이 되어야만 시간이 쫓기지 않고 서로 돌봐줄 수 있고 서로 방문해 줄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나하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밤중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전에 있게 해서 도와주는 손길이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가정이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심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산모에게도 건강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가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은혜를 받는 주 안에서 도우심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 네, 감사합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만큼 꼭 아기 낳을 때 큰애를 봐줄 수 있는 분이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MHz 예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 662-9750, 662-9750, 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 카톡 플러스 친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추가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1246번님입니다. 고2 아들 오늘 1시 10분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입니다. 이 일을 통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 변화되고 새롭게 하소서. 아,
1: 아멘.
0: 목사님, 우리 아들이 선도위원회가 있는데 잘 되게 해주시오가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변화가 되고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네요.
1: 부모님의 마음, 이 내용은 짧은 내용인 것 같지만 그래도 간절한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 제목이 있네요.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 아들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 컨트롤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이 선도위원회 일들이 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정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선도위원회 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으로 이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일을 통해서 아들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들의 성격이, 아들의 손길이, 아들의 모든 인격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아들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 네. 기도하며 소망하는 그런 기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이어지는 사연은 1196번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친정 엄마가 평생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셨던 분이신데 가슴뼈에 혹이 생겨 암으로 의심되고 암이 아니길, 그리고 그 충격이 심하여 치매 증상을 심하게 보이는데 금요일 입원하여 모든 종합검진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슴의 혹과 폐에 점이 암이 아니고 뇌에도 이상이 없게 정확한 진단과 심장과 간이 많이 안 좋은데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을 능히 감당토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 좋은 부분이 참 많이 있네요, 목사님. 네.
1: 평상시에는 몰랐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증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모든 검사 과정과 치료 과정이 잘될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친정 어머니가 평생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사셨습니다. 근데 요즘 가슴에 혹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증상이 좋지 않은 증상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걱정이 큽니다. 금요일 입원해서 종합검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신체 부위에 점이 암이 아니기를 기도하고 뇌에도 이상이 없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좋은 진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심장과 간도 연세로 말미암아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친정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치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담담히 그리고 담대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귀한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네, 친정 엄마가 정말 평생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셨던 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목사님 생각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참고하시면서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1: 아멘.
0: 네, 이어지는 사연은 2772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군대 전역 후 5년 공무원 공부한다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중단하고 취직해서 일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아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엄마로서 응원하고 기도했는데 실망스럽기도 하고 낙심이 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컸나 싶기도 하고 지난 날을

0: 돌아보게 됩니다.
1: 네.
0: 아들이 27세라고 합니다.
1: 네. 네. 그런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0: 그럼요.
1: 왜냐하면
0: 네.
1: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지난 5년 동안의 준비 과정도 손해보지 않는 은혜로 하나님이 네. 인도하실 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실망하지 마시고 욕심이 컸나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들이 앞날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염려를 맡기라 길을 맡기라
0: 아멘.
1: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27살 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전역하고 5년 동안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하는데 합격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27살 된 아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모든 길은 우리 주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손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잘 될 것을 믿게 하시고 잘 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0: 아멘.
1: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목사님의 기도 잘 들으셨지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9307번님입니다. 교회 성도가 소송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혀있는 재정의 통로가 뚫려지게 하시고 필요한 환경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채워주시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얽혀있는 소송에서 불리해 보일지라도 진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멈춰있는 재판을 속히 재개하여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네.
0: 아, 네.
1: 세상에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한 일, 답답한
0: 그렇죠.
1: 일
0: 네.
1: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막혀있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기도한 것처럼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 길이 있습니다.
0: 아멘.
1: 이 어려움을 교회 나가셔서 힘을 다해서 봉사하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교회 성도가 소송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일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정말 귀한 기도의 동역자의 기도를 우리가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막혀있는 재정의 통로가 뚫어져서 필요한 환경들 예비하신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0: 아멘.
1: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우리가 보고 있기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에 얽혀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기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진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이 일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 반드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 정말 예, 뭐랄까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눈물로 기도했을 때 정말 무죄가 된 간증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번에는 익명으로 사연을 주셨네요. 기도 요청해요. 둘째 딸 중3 주의력이 산만하고 교과 과정을 어려워하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며 취침 시 소변을 잘 못 가립니다. 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3
0: 네.
1: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3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력이 산만하고 학교 과정 따라가는 걸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취침 중에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이 상황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0: 하나님 강력하게 중3 딸을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정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머리 허락해 주셔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취침 시간에 아버지 소변 가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셔서
1: 아멘.
0: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딸이 되게 하시고 성경 읽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1: 아멘.
0: 봉사하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 목사님 기도대로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0: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1: 네, 귀한 말씀 주셔서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세포교회 사모 이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존 노마드 미슬이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과 브라이드스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장 합동 순천노회 학생 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

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 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지역 성시아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순천명성교회 임신웅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기보다는 포기할 수 없어서 버텨야만 하는 어려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소서.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께 위로받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부활과 천국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지역의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은혜받은 복음의 증인들이 가득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회 해산 명령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어제 통일교 측이 낸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해산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지도부가 높은 수준의 헌금 목표를 설정해 신자들에게 고액 헌금을 조직적으로 압박하고 연간 최대 179억 엔에 달하는 해외 송금액의 90% 이상을 한국으로 보낸 민사상 불법 행위를 용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사법 역사상 간부의 형사범죄가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을 확정한 첫 사례로 법원은 피해자가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은 204억 엔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이단 집단의 종교법인격을

0: 박탈한 이번 최초의 판결은 향후 국내외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자금 갈취 행위를 규제할 강력한 사법적 유효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우울감을 겪는 기독교인의 상당수가 신앙적 정죄를 우려해 교회 안에서 아픔을 숨기거나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어제 발표한 실태 조사에서 최근 1년 사이 2주 이상 우울 증상을 겪은 기독교인이 33%에 달하지만 우울증 발병 사실을 교회에 알리겠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중 교회 봉사를 44%로 가장 많이 포기하며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복신앙과 율법주의에 가두어진 교회 문화가 성도들의 정직한 절망을 결함으로 오해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지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억눌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네팔 이주 노동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목회자로 성장해 동료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성환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선교신학 박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한국 내 네팔 이주 노동자 31명을 심층 인터뷰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박사는 네팔인들이 한국 일터의 평등한 소통 문화와 교회의 이주 노동자 쉼터, 한글 교실 등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수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네팔 이주민의 3분의 1은 국내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주민 스스로가 자국 선교의 주체로 거듭난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이주 노동자 정책을 단순한 구제 대상에서 장기적 동반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선교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북한의 수교국이자 세계적인 선교 파송 국가인 브라질 교회와 연대해 막힌 북한 선교의 돌파구를 여는 동반자 선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산성교회는 브라질 출신 안드레아 바르가스 사역자의 학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며 한국어 수료 이후 탈북민 여성들의 심리 상담과 북한 선교단체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 서남교회 역시 브라질 출신 A 목사 가정에 3년간의 체류 비용과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북한 내지 사역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산성교회 김응신 목사는 최근 브라질 현지에서 북한 장기 선교를 결신한 100여 명의 사역자들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교회와의 수평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이상대 목사와 대표 황덕영 목사 등 회원 목회자 20여 명은 어제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 곽광섭 중장에게 위문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곽 중장은 목회자들의 방문이 해양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상대 목사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해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영의 수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은 이어 기진의 마라도함에 승선해 장병들을 위문하고 해군 부산교회를 찾아 군선교 복음화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3도, 순천 24도 안팎, 광양은 25도 내외로 예상되며 바다의 물결은 여수 앞바다와 남해 동부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순간적으로 다소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 해상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날씨 변화가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이진아였습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밀레는 기나긴 무명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화랑에서 작품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연락이 왔는데요.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밀레는 너무나 기뻐서 종종 찾아오는 친구에게 신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내 작품이 팔렸어. 당분간은 그림에만 전념할 수 있겠어. 정말 좋은 날이 곧 오겠지. 친구는 밀레의 말을 듣고 함께 기뻐해 줬는데요. 그로부터 생활비가 떨어질 때쯤 되면 신기하게 그림이 하나둘씩 팔렸고요. 그때마다 밀레는 희망을 갖고 화가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유명 화가가 되었습니다. 밀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찾아와 격려해준 친구가 떠올라서 선물을 사서 집을 찾았습니다. 친구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밀레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집 거실에 들어선 밀레는 더욱더 놀랐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팔았던 그림들이 친구네 집 거실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조용한 작은 배려, 선행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우리의 조용한 선행으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일날을 떠나 이곳저곳을 이동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일날을 구원하는 일을 경험한 후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또다시 광야에서 도피해야 되는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같은 경험을 한다면 허탈감에 빠져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그일날 사람들의 배반까지 경험했으니 그일날을 구원했던 승리의 경험은 괜한 축복이라고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일날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유대광야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며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힘든 현실에 다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14절이 시사하는 대로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행하시는 것을 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간 조건에서도 말입니다. 정말 다시 광야로 돌아간 것과 같은 경험을 하면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광야로 돌아간 자신을 여전히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느슨해진 마음이 있다면 다 잡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0: 교통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0,000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6월 2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에서 최근 중국 휴대전화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한창 강화되고 있다고 한대요.
1: 네, 중국과 가까운 북한 지역은 중국 휴대전화 사용이 이 통신망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탈북민 브로커, 심지어 일반 주민들도 생계를 위해서 중국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0: 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중국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을 두고 국가 안보의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주민들끼리도 서로 누가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해봐라. 네. 이렇게 독려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해요. 외부 소식을 차단시키고 또 북한 내부 소식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도 막고 주민들을 그래서 더 철저히 감시하려고 하는 북한의 단속이 어느 때보다도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1: 서로 감시하는 구조를 끝까지 이어가는 북한인데 생계를 넘어 잊은 옆집 사람들도 동료들도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언제쯤 북녘 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0: 네.
1: 아무도 피해보지 않기를 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그저 숨기고 감추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찾아 빛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궁금합니다.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첫 찬송 오 자유 소리보기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면서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0: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 소리보기 3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 자유 이 찬양 참 오랜만에 들으셨을 텐데
1: 네.
0: 북녘의 성도들이 이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아 나 이제 자유 얻었어요 라고 외치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그리고 이 자유의 기쁨을 넘어서 이게 일상이 되는 그날 가운데 우리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되어 소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자유롭게 나누고
0: 네.
1: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출석 인사로 나누는 것들이 또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에 앞서서 북녘 땅을 위한 오늘의 출석 인사가
0: 네.
1: 우리의 또한 일상이 되길 바라면서 샵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0: 자 지금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신 분들 좀 몇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꾸 이렇게 OFD를 들으니까 공감이 갑니다. 하루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면 좋겠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아멘. 감사합니다.
0: 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0: 속히 통일이 돼서 또 금강선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저는 꿈꿔봅니다. 6089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의 한줄 남겨주셨는데 네.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1: 여수에서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이렇게 성령의 단비가 우리를 먼저 촉촉히 적실 때 북녘땅을 향한 사랑도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0: 네. 1419님도 새벽 기도 시간에 매일 복음통일회에서 기도한다고 남겨주셨고 중계동입니다 하시면서 550 성도님 저도 기도한다고 또 출서 수원에서도 고흥에서도 일산에서도 또 포항에서도 이렇게 출석 인사와 함께 남겨주셨어요.
1: 네. 아이들과 함께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와 6866님.
0: 네.
1: 아이들과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복음 통일을 매번 기도 제목으로 주시고 기도하시는지.
0: 그러니까요. 이 집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통일을 꿈꾸는 통일 네. 세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한번 꿈꿔보시고 같이 기도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믿음으로 통일이 돼서 하나의 민족이 되길 기도합니다. 8291님도 문자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 인사와 또 한 줄 기도 문자로 불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하죠?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북한에서 북녘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아주 깨끗하게 들리는 극동방송을 들은 그 생생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더불어서 축하사연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문자로 불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선 전도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하시고 한뼘 차이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어 표현이 저런 게 있었구나, 우리말 뜻은 뭐지? 하고 여러분이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북한이 고향인 신부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네. 알쏭달쏭 알뜻말뜻한 이 표현이 하나가 오늘도 하나 나오잖아요.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바로 보내주세요.
0: 있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때로는 고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거침없이 막 이런 게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1: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그렇죠? 그것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잖아요.
0: 네. 아니 그 문자로 이런 퀴즈 정답 보내실 때 많은 분들이 막 고민하세요. 틀리면 어떡하나, 이거 틀렸다고 천국 못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냥 막 그냥 거침없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힌트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자기야 자기야 이거 하나 더 사자 이거 이것도 사자 이것도
1: 여보 이렇게 오늘 왜 허양담 씁니까? 보너스 받았나요?
0: 아니 보너스는 무슨 아니 당신이 이것도 먹고 싶어 했고 저것도 맛있다며 그래서 보이는 김에 다 살려고
1: 아니 그렇게 허양 사다가는 우리 거짓걸 당하면 어떡해요? 가끔 보면 참 대책이 없어요 여보는
0: 아헤 이거 아내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그렇게 폄하하시나?
1: 하기는 당신이 그렇게 허양 나한테 연락했으니까 나랑 이렇게 같이 살고 있지
0: 거봐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은 지금 당신이 내 옆에 있기나 하겠어?
1: 알겠어요 아무튼 이거는 다음에 사요 알겠죠?
2: 다양한 쓰임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 그러게요
2: 막 허양 연락했으니까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됐고 또 물건 살 때도 막 허양 이렇게 막 담아내면 안 되죠 그거는
3: 맞아요 네.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는 허양이라는 북한 말
2: 네.
3: 무슨 뜻일지 오늘도 보기 드립니다
2: 자 우리말 뜻을 여러분 맞히시면 돼요 1번
3: 거침없이
2: 거침없이 2번
3: 허무하게
2: 허무하게 갑자기 이것저것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남편
3: 맞아요 그런 분들 있으시죠
2: 고민 없이 막 하려고 하는 사람 저희가 그랬잖아요 아까 정답 같은 거 보낼 때도 고민 없이 그냥 허양 보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허양 남자는 직진
3: 그래도 될까요?
2: 저도 그걸 잘 못하기는 하는데 자 1번이
3: 거침없이
2: 2번이 허

0: 마지막에.
1: 아니 근데 남녀 사이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기 뭐 네. 썸 타고 뭐 그럴 때는 그래도 이렇게 남자답게 허양 이렇게 네. 연락하고 하는 사람 여자분도 좋아하지 않아요?
0: 아 연락까지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뭔가 눈치를 줘도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1: 아하.
0: 그래서 허양이 네.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1: 좀 부담스러운 있다. 분들 있다.
0: 그럴 수 있다.
1: 근데 저희에게 문자 주시는 거는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유. 여러분 허양 보내셔야 돼요.
0: 허양 보내주시면 네. 뭐 양껏 저희도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1: 저희도 선물도 그냥 허양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자, 보기 1번이
0: 거침없이
1: 2번이
0: 허무하게
1: 자, 정답 어디로요?
0: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입니다.
1: 주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결단 2집 앨범 가운데 전해드리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4: 잘생기 말합니다. 결혼을 장난 사람은 길러 잡에서
5: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기독교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부담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채워주셨죠. 그렇게 주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 전

0: 보내주셨던 따뜻한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도에서 온 5년 전쯤에 이곳에 정착한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님이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음악을 이제 휴대폰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다가
1: 네네.
0: 우연히 채널이 맞춰져서 라디오가 켜져서 방송을 들었던
1: 네, 맞습니다.
0: 그때를 회상해 주셨는데
1: 네네.
0: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1: 네네.
0: 처음 들었던 한국 방송이 극동방송이었어요.
1: 네 맞아요.
0: 처음 켜졌던 그 채널이 극동방송이었던 거죠?
1: 네 맞습니다. 처음에 딱 켰을 때 그 이제 찬양이랑 그 이제 성경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제가 그때 딱 그냥 어 이거 그 북한에서 얘기하던 종교 방송이네 약간 그런 그 딱 있어가지고 제 좀 기억이 납니다. 딱.
0: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들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1: 뭐 이제 북한에서 약간 교육용으로 이제 들었었어요. 뭐 배운 건 아니고 이제 남한이나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다.
0: 네.
1: 이런 기독교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란 건 세상에 없다. 이제 이렇게 뭐 북한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0: 학교에서요?
1: 학교에서도 하고 뭐 다양한 단체에서도 하고 그냥 이제 북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딱히 학교가 아니더라도.
0: 근데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1: 네.
0: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해서 조금 북한 당국 차원에서 처벌을 내린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보고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네. 보고 들으신 게 있으세요? 혹시 북한에서?
1: 아, 저는 딱히 보고 들은 건 없어요.
0: 그러면 평소 이 종교, 하나님, 네.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상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겠어요?
1: 맞아요. 좀 살짝 무서웠어요. 네.
0: 방송을 들었을 때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1: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듣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그렇게 무서운 감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0: 네.
1: 기독교에 대한 이제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방송이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0: 그래서 채널 라디오를 딱 다 봤을 때
1: 네.
0: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아보셨다고도 하셨고.
1: 네네.
0: 근데 남한 자체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1: 네.
0: 뭐 드라마나 남한의 음악이나 이런 걸 자주 접하셨던 거예요?
1: 저는 이제 음악은 많이 들었어요. 음악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드라마는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0: 자주 들으셨던 음악이 뭐예요?
1: 한국에서 약간 유명한 그 음악이긴 한데
0: 네.
1: 이제 노라조의 형이라고 제가 힘들 때여가지고 그런 애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노라조의 노래를요?
1: 네.
0: 그 느낌이 좀 지금 이제 목소리로 들려오는 느낌이랑 많이 다른데.
1: 아, 네. 근데 노래가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냥 이제 뭐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0: 네.
1: 그 노래를 딱 들으면 진짜 아 뭔가 그래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
0: 러시아에서.
1: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한국의 음원을 휴대폰 안에 계속 넣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1: 네, 맞아요.
0: 무섭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거기를 러시아를 네. 나오기까지도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네. 더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1: 네. 근데 뭐 무섭지를 않았어요. 뭐 노래 같은 건 사실 저 북한 내부에서도 많이 듣긴 하거든요.
0: 그래요.
1: 네, 뭐 북한 청년들이 사실 노래는 뭐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듣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잖아요.
0: 네.
1: 저도 이제 북한에서 한국 노래를 못 듣긴 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노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노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0: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이제 노래 같은 건 들었다 보니까 해외에 나와서도 뭐 노래 듣는 거는 이제 딱히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중국 노래를 즐겨 들으셨으면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0: 아, 뭐 중국어는 이제 그냥 풍월로 하는 정도. 네. 북한에서는 그 중국어가 좀 되게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자습도 많이 하고
1: 네.
0: 어디 특강 같은 것도 많이 듣고 하면서 이제 중국어 열풍이 좀 높긴 합니다.
1: 우리 준우 형제님을 러시아에서 방송을 들으신 만큼 러시아어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0: 네, 러시아어는 좀 합니다.
1: 그거는 한마디 부탁해도 돼요.
0: 어떤 거 할까요?
1: 뭐 인사?
0: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뭐, 그거, 저는 김준우입니다. 그거를
1: 네.
0: 러시아어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김준우. 이상입니다.
1: 러시아어가 이 혀를 저기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0: 아, 뭐, 자연스럽게 오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1: 짧은 기간 거주하신 게 아니신가 봐요,
0: 네.
1: 러시아에서.
0: 저는 좀몇년 동안 살았어가지고.
1: 그럼 그곳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방송을 들으시고 하실 때,
0: 네.
1: 근데 주변에서도 그러면 적잖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세요?
0: 아니요,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뭐 공유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 혼자서 그냥 알아서 다 이제 뭐 듣는 사람은 듣고 이제 뭐 했지, 그걸 서로 이제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잘 때? 잘때 그냥 이어폰 끼 이제 꼽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듣던 노래는 그냥 이제 뭐 약간 주제가, 노래 주제가 뭐 이제 사랑이라든지 뭐 친구, 뭐 그다음에 헤어짐,
1: 연인
0: 뭐
1: 사이에.
0: 연인 사이 이런 이제 노래였잖아요. 뭐 슬픈 장르도 있고
1: 그쵸.
0: 뭐 이제 뭐 신나는 장르도 있긴 한데 이제 극동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는 사실 찬양이잖아요. 제가 뭐 찬양을 딱히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은 적도 없고 이제 그 방송에서 처음 들었으니까 찬양만의 이제 특이한 그게 있잖아요. 그 느낌? 뭔가 위로가 되는 느낌? 찬양만의 힘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것만 같고 뭔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이제 느낌 같은 거는 생각이 나요. 기억에 남습니다.
1: 또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생소했을 텐데,
0: 네.
1: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거나 하셨던 거예요?
0: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아, 나 그냥 힘들다. 그냥 위로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그때 그냥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찬양이랑 그 방송을 통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 뭔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0: 네,
1: 너는
0: 맞습니다.
1: 사랑받기에 태어난
0: 맞아요.
1: 존재고,
0: 맞아요.
1: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랑하는
0: 맞습니다.
1: 신이 계시고, 이런
0: 네.
1: 내용에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0: 네.
1: 러시아에서 이제 남한행을 선택을 하신
0: 네,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곳에 오시고 나서부터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0: 네, 맞아요.
1: 하나원에서부터 혹시 교회를 다니셨나요?
0: 저는 그래도 이제 매주 그 기독교 이제 목사님, 저희 이제 목사님 들어오시면 그 목사님이랑 찬양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1: 왜 거기를 선택하셨어요?
0: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처음 들었던 방송도 이제 극동방송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 기독교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에게 그냥 가장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1: 따뜻했어요.
0: 네, 따뜻했던 것 같아요.
1: 거기 종교 선택하는 게 많잖아요.
0: 맞아요. 그 뭐,
1: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리고 간식도 선물도 다양하게
0: 네,
1: 준비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맞죠.
1: 다른 데도 좀 경험하셨어요?
0: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제. 네,
1: 정말요?
0: 저는 그냥 기독교만 쭉 갔어가지고. 근데 제 주변에는 뭐 사실 불교 가시는 분들도 있고.
1: 가보자고 하셨을 것 같은데. 가서 이거 받아오자고.
0: 아니,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불교 이제 갔던 제 친구는 막 이제 옷 같은 것도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그 스님들이 이제 그 친구한테 막그 청바지라든지 이런 이제 옷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그 친구가 갔다 와서 저한테 아, 나 이런 건 청바지 받았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준다.

0: 준다고 해도 이제 불교에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왜 없었어요?
0: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한번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냥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기독교로.
1: 근데 북한 체제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좀 닮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0: 아,
1: 많아요.
0: 그 이제 기독교랑 북한
1: 네.
0: 뭔가 우상숭배랑 이제
1: 맞아요.
0: 비슷하다고.
1: 왜냐면은 이게 차관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십계명도 그렇고, 십계명 아시죠?
0: 알아요.
1: 그리고 찬송가,
0: 네,
1: 북한의
0: 맞습니다.
1: 음악,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음악도 그렇고, 회개하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게 생활총화에서도 그렇고, 반감이 안 드셨어요.
0: 아, 그게 방송을 들을 때는 사실 잘못 느껴요.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딱히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방송에서는 그냥 찬양하고 뭐 성경 낭독하고 뭐 가끔 뭐 찬송가 듣고 하니까 뭐 딱히 못 느끼는데 이제 그 느낌을 교회 가서 조금 저도 이제 처음에는 받긴 했었어요. 교회 처음에 이제 딱 갔을 때
1: 네.
0: 이제 목사님 설교라든지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북한 정권의 김성을 어느 장소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북한에서는 사실 김일성을 믿고 항상 김일성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마디만 바꾸면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만 바꾸면 진짜 똑같긴 하거든요.
1: 네.
0: 처음에 아좀 뭔가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계속 다녀보자고 다녀보니까 뭐 하나님이란 존재랑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란 이제 인간이랑은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반감 들었던 게 이제 하나님의 그큰 인간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아, 그냥 이제 북한이 잘못되고 그냥 하나님은 진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는.
1: 아니, 라디오를 켜주신 것도 자연스럽게 켜주시고,
0: 네, 맞아요.
1: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내려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0: 아, 저도 조금 이제 놀랍기도 해요. 네.
1: 이렇게 담비에 스며들듯이
0: 네.
1: 젖어드는 은혜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극동방송이 나에게 어떤 또 방송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도에서 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바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허양이라는 북한어 표현 정답은 21번 거침없이입니다.
0: 거침없이 그냥 막 그냥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니 자기 그렇게 물건을 그냥 막 담으면 어떡해요. 거침없이 담으면 어떡해요.
1: 아유, 근데 이렇게 허양 보내주시는 분들이 우리 한편 차이에 많으시잖아요.
0: 그럼요. 네.
1: 허양 보내주셔야 저희도 선물도 맞아요. 또 받아가실 수가 있고.
0: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연을 길게 써야 돼요. 저는 뭐 딱히 할 말 없는데. 아니, 그냥 거침없이 정답만 딱 그냥 보내도 맞아요. 돼요. 허양 보내세요.
1: 그런 네. 분들도 선물.
0: 당연히 당첨 됩니다. 그쵸? 자, 1번 거침없이. 오히려 허양이라는 네. 두 글자밖에 안 되니까 더 경제적인데요?
1: 아, 근데 이 느낌은 거침없이가 더 뭔가 이렇게.
0: 아, 그렇긴 해야지. 네. 아, 그래.

0: 중에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으로는 허약 나가시고
1: 아멘.
0: 예. 믿음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허양 거침없이 보내주신 정답자들 가운데 저희가 당첨자들께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1: 샵 1069번 우리 도전해주신 번호로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 텐데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물려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거침없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당첨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또 기회는 있으니까.
1: 맞아요.
0: 네. 내일 저희는 또 다른 당첨자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찬양으로 예수 열방의 소망 박기부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고요. 지금까지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국방사였고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전 노마드 미슬이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 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1

0: 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과 브라이드스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 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로 캘라그라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로캘라그라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0: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24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은 서인철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오전에 분주함을 지나 오후를 시작하는 이 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죠.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가장 힘겹고 막막했던 시기에 주어진 약속이었죠. 그래서 더 큰 위로가 아닐까요? 우리의 계획은 때로 멈춰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계는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좋은 때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기대하며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작은 걸음도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을 향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의 오후를 복음의 기쁨으로 채워드리는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네, 갈 길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시작했던 그 시점을 한번 떠오르는 건 어떨까요? 아, 특별히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을 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 기본은 어딜까? 그 출발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회복이 일어날 줄 믿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 뭔가 깊은 바다에 빠져가는 듯한 마음,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또 어려움들, 상황들을 만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세워져 가는 그 시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야곱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출발했죠. 그랬다가 마침내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 원 지점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 주셨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내 삶의 제단을 쌓는 그 은혜가 다듬지 않은 돌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석이 오늘 들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셔왔습니까? 말씀 또 찬송 함께 하는데 오늘 문자로 함께 참여해 주신 분 계십니다. 907님 오늘도 함께 출석 체크. 0782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아멘으로도 하답하고 계시고요. 오늘 점심은 다들 어떻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점심은 일을 열심히 하시면 점심밥이 맛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밥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또 이렇게 맛있게 드시려면 산책도 좀 하시고 또 그런 시간을 또 운동을 해야 또 밥맛도 있더라고요. 혹시 집에만 있지 마시고 네, 산책도 또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또 찬양도 들으시고 또 그런 시간 가지면 소화도 잘 될 줄 믿습니다. 함께 2시 그렇게 오후 2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퀴즈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함께 풀어가면서 출석 체크 문자, 또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또 어떤 여성의 길을 갖고 계신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퀴즈 문제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 퀴즈 문제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뭐냐면요, 의심이라는 단어로 퀴즈 문제와 또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의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왜 뛰었느냐, 2번 왜 울었느냐, 3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4번 다음에는 조심하여라 하는 말씀 중에서 네,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중에서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를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배 위에서 뛰어내려서 온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보기 1번 왜 뛰었느냐, 2번

0: 왜 울었느냐? 3번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4번 다음에는 조심하여라. 네, 정답 보기 중에 번호 남겨주셔도 되고요. 성경 퀴즈 문제 정답으로 함께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선물 협찬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과연 그러할까라는 다양한 의심들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 이 의심을 버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과연 그러할까라는 자그마한 의심이라도 있다면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 함께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심치 않으리.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리.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철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네, 9396님도 오늘 오셨네요. 2시 왔습니다. 출석 체크 문자 함께하고 계시고 6230님 오늘 정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퀴즈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이런 묵상도 좀 해봅니다. 물에 제가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물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못합니다. 혹시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저는 물에만 들어가면 돌멩이처럼 가라앉습니다. 어떻게든 저도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죠. 어떻게든 떠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이상하게 저만 물에 가라앉는 듯한 마음. 그래서 최근에는 수영을 좀 배워볼까라는 생각이 드지만 선뜻 용기가 안 나는. 또 예전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해줬었거든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 관련된 말씀 퀴즈를 준비를 하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베드로는 어부였죠. 바다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렸네요. 빠졌는데 당연히 수영은 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처럼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아니었어.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를 생각해보니까 더 어떤 물이고 이 파도의 위험이 어떤 것인지 더 알수록 아마도 더 강한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것 아닐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죠.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퀴즈 문제입니다. 자, 이 퀴즈 문제 보기 중에 자 제가 말씀 올려드립니다. 1번 왜 뛰었느냐, 2번 왜 울었느냐, 3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4번 다음에는 조심하여라. 이 보기 중에 있습니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다시 한번 문제 보기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하신 말씀. 1번 왜 뛰었느냐, 2번 왜 울었느냐, 3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4번 다음에는 조심하여라. 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정말 이젠 끝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포기를 거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구해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실 때 베드로에게 든 생각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의심치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도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피아워십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송 올려질 때 정답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였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속죄 관련된 속죄한 파들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또 속죄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죄,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 화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카파르이며 가린다, 덮는다 라는 뜻으로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통해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와서 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임당할 동물을 잡아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레위기 4장 20절에 레위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동물이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람의 죄가 일시적으로 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지게 하신 것. 레위기 4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는 결국은 우리들의 죄성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오늘날 우리의 죄의 주홍 같은 우리들의 죄, 양털같이 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 또 죄인된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전적인 방법은 우리 주님의 보혈이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가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갈 수 없었던 그 은혜를 우리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리고 싶지만 찬송가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한 번 퀴즈 문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정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네, 오늘 퀴즈 문제 한 번 더 알려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손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손길.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왜 뛰었느냐? 2번, 왜 울었느냐? 3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4번, 다음에는 조심하여라. 네,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하신 말씀. 1번, 왜 뛰었느냐? 2번, 왜 울었느냐? 3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4번, 다음에는 조심하여라. 네,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 우물정 9750번. 우리 전남동 부곡동 방송은 97.5니까 975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우리는 어쩌면 다들 베드로입니다. 의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오늘 믿음이 강건할지라도 또 언젠가는 의심하게 되고,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끝까지 주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예민해 민감하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아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참 놀라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으로 살수 있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들도 이런 방황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찬송의 가사를 쓰면서 또 찬양하면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겠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는 예수님의 손이다. 그걸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함께 믿음 버리고, 믿음 버리면 안 되죠. 믿음 의심치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찬양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템포의 음성으로 믿음 앤 리듬? 이런 찬양도 있네요. 믿음 앤 리듬. 네, 믿음은 믿음과 믿음. 네, 비슷한 말 같은데, 믿음과 리듬. 네, 비슷한 말 같은데, 이런 찬양 있습니다. 함께 찬송 올려드리죠.

7329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기셨네요. 처음 보내봅니다. 정답은 3번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매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여수사는 작은 성취자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처음으로 오신 제 2시 방송의 새신자, 네 환영합니다. 오늘 퀴즈 문제 방금 3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퀴즈 문제 정답 3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정말 참 많은 의심을 갖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네, 또 8562님도 정답 함께하고 계시고요. 4643님께서도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는 순천입니다. 어제는 교사 강습회 세미나가 있어서 그러고 보니까 또 여름 성경학교가 또 시작이죠. 또 월화 참석하시고 오늘은 쉬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들의 이런 열심, 우리들의 이런 열정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신앙과 믿음을 본받고 또 그렇게 머금고 또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농부가 땀을 흘린 것만큼 또 귀한 결실의 열매가 가을에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우리 4643님의 그 믿음을 머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정답을 함께 하셨고요. 특별히 오늘 7429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 방송 마치고 제가 추가로 또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제가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29님은 바로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자를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2시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찬양 에벤넷의 수상한 거리 참 그 부르시는 분들 그게 참 신기합니다. 수상한 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참 궁금하기도 한데 수상한 거리의 에벤넷의 음성 찬양으로 띄워드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두드림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시편은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런 우리 인생의 많은 크고 작은 인생사의 바탕을 이루는 영적인 기초 또 원칙 또 토대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인데요. 성경에서 특별히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악인과 의인 혹은 선인과 죄인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 또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윤리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의인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이나 자기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요 악인인 것이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꾀는 자기만을 위한 자기 안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와 손해가 가든 말든 나만 편하고 좋으면 된다라는 이 생각이 꾀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참 얼마나 많이 이 꾀를 부리는 사람을 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꾀를 계속 따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 다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꾀와 생각에서 그것이 반복되면 길이 나고 나중에는 자리 잡고 앉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점진성, 그러니까 죄가 점점 더 커지는 단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죄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뱀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법,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기준과 너희 생각과 너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듣기에는 매력적이죠.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니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내 인생의 법이 된다라고. 그게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좋습니다. 듣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뭔가 그럴싸하게 자유와 가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실은 영적인 길을 잃어버린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머나먼 바다와 같은 인생길을 자유롭게 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표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자유롭게 창공을 비행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끈떨어진 연처럼 언제 어떻게 추락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내 기준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들의 결론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곡식 탈곡하고 이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처럼 겉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속은 빈 상태라 이리저리 작은 바람에도 쓸려 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딘가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르다 보니 바람만 불면 상황만 달라지면 이리저리 쓸려 다닙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이 그저 비어 있고 그 끝은 결국 심판인 것입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몇독 했냐, 필사를 몇번 했냐가 아닙니다. 숙제하듯 억지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참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채우지 않겠습니까?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내 안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뇌이며 그 속에 숨겨진 의미와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서 시냇가는 마르지 않는 새로운 물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두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와 말씀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시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은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열매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3절 끝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은 다잘 풀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지가 개벽할 만큼 나라와 왕조가 세 번이나 바뀌었음에도 최고의 지혜자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무의 능력이 아니라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비록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을 채울 때에 우리는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내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으면, 말씀과 은혜의 뿌리 내리지 않으면 내가 어디 산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바람에 나는 교화같이 여전히 이리저리 쓸려 다닐 얄맹이 없는 내 감정과 생각만을 뿜어내고 고집하는 인생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복의 사람이

0: 믿으십시오. 그러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2023년 저희 교회 표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것.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바로 복의 사람으로 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내 생각과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채우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차고 넘쳐서 주변과 이웃을 살리는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과 이 마음으로 시편을 읽어 나아가시고 성경 전체를 또 읽어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복된 길이 열려지는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신 곳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두드림 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025-5010 두드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순천 남로회 장로연합회 회장 김철 장로님이 보내드리는 1분 찬송이었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도전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우리 새깨라에서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무교생들, 방학생들하고 제가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분들, 우리 애청자분들과 전화 연결을 하고 그분들께 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바로바로 생방송에서 그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께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제가 앞소절 노래를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은 딩동댕 선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도전 두 글자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에요. 긴 사연은 또 100원인데 도전 단 두 글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도전 보내주시면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여러분께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요, 제가 상대방이 여보세요 받으면 제가 학교 종이,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땡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딩동댕인 거예요. 상대방이 여보세요 했는데 제가 예수 사랑, 그러면 상대방이 하심은, 이렇게 이어서 그냥 부르시면은 선물인 겁니다. 쉽죠? 자, 근데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가 갈지 그거는 몰라요. 자, 도전 찬양. 찬송가가 나올지 복음성가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어떤 곡이 나갈지는, 자, 그래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 한해서 이 생방송 중에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아니면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들께 제가 눈에 띄는, 여기서 예, 일단은 제가 누구를 골라야 될지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서 맞춰야 이어가야 선물입니다. 이어가야 선물이에요. 자, 아주 빠른 문자 일단은 빠르게 왔어요. 자, 이분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1390번님께 1390번님께 바로 제가 찬양 부릅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저 높은
1: 곳을 향하여
0: 거기까지요?

0: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예, 운전 중입니다, 지금.
0: 정차 됩니까? 정차?
1: 정차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0: 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 말씀을 예. 안 하시길래 처음에는 전화 연결 안 되는 줄 아는 안전 운전하시고요.
1: 예, 예.
0: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자, 우리가 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1390번님 아, 통화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1390번님은 저희가 당첨 문자를 보낼게요. 그리고 전화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차하기 힘든 분은 도전하지 마세요. 예, 너무 위험합니다. 아, 제가 준비한 곡이 날라갔어요, 하나. 다른 곡으로 해야 되네, 또. 자, 다른 분. 통화를 할 수 있는 분이 도전을 좀 해 주십시오. 통화를 할 수 있는 분. 자, 이번에 다른 분. 운전 중?
2: 아니에요.
0: 예수로 나.
2: 예,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불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0: 할렐루야.
2: 아멘.
0: 자, 근데 꼭 운전하시는 것 같은데 운전은 아니시죠?
2: 아, 괜찮아요.
0: 괜찮아요?
2: 네, 아닙니다. 네.
0: 옆에 조수석이 있어요?
2: 아니, 누군가 없어요.
0: 없어요?
2: 네.
0: 어디 계세요 지금?
2: 출석분이라 그래요.
0: 어, 어디세요 지금?
2: 저요 지금 집 앞에서 공원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0: 아, 공원에서 지금 산책 중이시구나.
2: 네네네.
0: 어디 공원이세요? 아, 어느 지역이세요?
2: 저기 평택 지재역이 지재동이에요.
0: 평택.
2: 기재동.
0: 기계 어 무슨 동이요?
2: 기재동.
0: 기재동 평택 기재동. 네네. 기재동 네네. 공원에서 아주 여유롭게 산책하시면서 네? 극동 방송을.
2: 네, 너무 새끼가 너무 애청자라.
0: 어.
2: 아, 늘 뭔가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뭔가 연락해 보고 싶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계속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0: 예.
2: 아, 추천할만한 사람 넣고 해서
0: 네.
2: 늘 그냥 열심히 듣고만 있었거든요.
0: 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우리 8898번님 같은 분 한번 전화 연결 제가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잘 됐네.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전화 연결 해보고 싶어서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0: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나 누구 네. 어디 교회 섬기는 누구다?
2: 네, 저는 평택 동산교회 섬기는 김은혜 권사라고 합니다.
0: 평택 동산교회요?
2: 네네.
0: 평택 동산교회 김은혜
2: 권사요.
0: 권사님.
2: 네.
0: 아, 이름이 참 은혜롭네요, 권사님. 본명이 있습니까?
2: 네, 본명입니다. 저희 예. 친정 어머님이 예. 아, 괜찮은가요? 예. 저희 친정 어머님이 그 저를 가져오셨을 때 제가 막내인데
0: 네네.
2: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0: 어.
2: 그래서 그때는 성별 구별이 안 되니까
0: 예예.
2: 딸을 낳으면 무조건 은혜라고 짓겠다고 어. 하셨대요.
0: 예.
2: 제 이름이 은혜입니다.
0: 그렇구나. 한참 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2: 네네.
0: 아마 첫 번째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우리 권사님 첫 번째.
2: 아, 근데 너무 꿈만 같아서 이게
0: 꿈만 같아요? 전화 연결된 네. 게? 자,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네. 기억나는 선물.
2: 아, 기억나는 선물은 되게 많지만
0: 네.
2: 그냥 피디님 목소리하고 통화하는 게 선물인 것 같은데.
0: 아, 그,
2: 아 제가
0: 어유, 감사합니다.
2: 유튜브 들어가서 막 얼굴도 막 찾아보고 일부러
0: 아, 그랬어요?
2: 저희 남편이랑 둘이 아, 역시 우리가 목소리 듣던가고 너무 좀 똑같다 막 이래가지고
0: 아유 그래요?
2: 아유. 아, 너무 영광입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2: 감사해요.
0: 또 이렇게 잘 맞아주셔서 그래도 네. 드려야죠. 제가 선물 어떤
2: 아,
0: 선물
2: 그래요?
0: 드릴까요?
2: 그러시면 꼭 주시겠다면 그냥 나 그 뭐지?
0: 네.
2: 그 유산균 있어요.
0: 유산균 알겠습니다. 네네. 유산균 선물 드릴게요. 혼자 있어요? 남편은 옆에 안 계십니까?
2: 남편은 일하러 갔죠.
0: 남편 일하러 갔고 남편도 애청자신가 봐요.
2: 제가 처음엔 저만 들었는데요. 남편이 제 차를 타다가
0: 네.
2: 제가 이제 계속 이 방송을 듣고 가니까
0: 예, 예.
2: 무슨 방송이야? 그래서 오늘 목동 방송인데 자기가 당신도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0: 어, 예.
2: 그 뒤부터는 뭐 저보다 더 열심히 듣고
0: 열렬 애청자로
2: 네네네.
0: 자, 우리 그러면은 지금 혹시 남편이 듣고

0: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1: 그럼
0: 남편에게 사랑의 메시지 뿅 한번 날려주십시오.
1: 네, 저희 남편 제가
0: 뭐라고 불러요?
1: 오랫동안
0: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남편 뭐라고 부릅니까?
1: 저는 그냥 여보 자기야 이렇게
0: 여보
1: 부르는데,
0: 하면서 여보한테 지금
1: 네,
0: 한번 하세요.
1: 여보,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보
0: 와.
1: 사랑합니다. 너무
0: 와, 우리 권사님. 남편을 진짜 엄청 사랑하나 봐. 와.
1: 남편은 제가 저 어찌됐든 너무 저 신앙생활을
0: 예.
1: 늦게 했지만 너무 열심히 하고
0: 남편이요?
1: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0: 예.
1: 하여간 저한테 너무 부족한 저한테는 너무 딱 맞는 배필을
0: 예.
1: 하나님 만나 계신 것 같아요.
0: 이야, 남편 이 방송 듣고 계시면은 정말 너무 흐뭇하시겠어요. 너무, 예. 정말
1: 너무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1: 감사합니다.
0: 감사하고,
1: 저도 너무
0: 극동방송,
1: 감사해요.
0: 예, 애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1: 네.
0: 예수로 나의.
1: 예, 구주 삼고 생명과, 아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0: 감사합니다,
1: 네,
0: 권사님.
1: 감사합니다. 네,
0: 건강하시고요.
1: 건강하세요.

0: 문용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른 분 연결하기 위해서 1절만 들었어요. 3시 12분 지나고 있고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오늘 도전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작정 도전이라는 문자를 받고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요. 앞부분 살짝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 딩동댕 좋은 선물 받습니다. 방학생이고 무교생이고 뭐 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도전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시는 분께 제가 여기서 바로 생방송 중에 이 전화번호가 제 앞에는 뜨거든요. 그 전화로 바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이라고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자, 그 중에서 이분에게 제가 한번 전화 걸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제가 또 부를지.
1: 네, 안녕하세요.
0: 마음
1: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0: 할렐루야.
1: 안녕하세요.
0: 축하드립니다. 자,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예.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지금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네요.
0: 저 처음 걸었는데?
1: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고 있거든요.
0: 예. 그렇죠.
1: 전화를 거시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0: 제가 전화 걸었어요, 제가.
1: 예, 그러니까요.
0: 예, 그렇죠. 그냥 지금 네네. 문자 보고 제가 바로 네. 전화를 한 거예요.
1: 아, 그러셨구나. 예.
0: 빨리 받으신
1: 감사합니다.
0: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옆에 라디오는 꺼주시고.
1: 라디오는 지금 휴대폰으로.
0: 휴대폰으로? 예, 휴대폰으로 네. 어플로 듣고 계시고. 아니요, 이제, 예, 그냥 옆이 지금 안 들리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또, 끄다가 또 통화도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1: 네.
0: 울산이시죠? 네네. 울산이라고 지금.
1: 네네네.
0: 예. 어떻게 본인 소

0: 그게 가능합니까?
1: 네. 저는 울산에 소형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0: 네.
1: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지금 평신도로 소형교회, 울산 소형교회.
0: 서현교회,
1: 네네.
0: 울산 서현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1: 아니, 전도사는 다른 곳에서 하다가
0: 예.
1: 평신도 사역하고
0: 아,
1: 있어요.
0: 다른 데서
1: 그래서
0: 전도사님 하시다가 지금 울산
1: 네네,
0: 서현교회는
1: 전도사
0: 평신도로
1: 직분은 있죠.
0: 오셨다고요?
1: 네네네.
0: 그래요. 평신도
1: 나이가 좀 있어서.
0: 그러면 어떻게 지금 평신도로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1: 네네네.
0: 계시는군요.
1: 네네.
0: 집사님, 권사님
1: 네네.
0: 둘 중에
1: 집사로 지금
0: 집사님
1: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네. 평신도 사역하고
0: 예.
1: 있어요.
0: 성함도
1: 이서연입니다.
0: 이서연.
1: 서연.
0: 이서연 집사님이 서연교회를 다니시네요?
1: 네, 서현이고요.
0: 예. 아,
1: 서연이고요.
0: 이서연 집사님. 어떻게
1: 네네네.
0: 극동방송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좀 됐죠. 됐고, 제가 일하는 게 이제 요양보호사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평일에는.
0: 네.
1: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영접시키고, 이 방송을 계속 같이 듣고, 네. 그런
0: 어르신들에게 이
1: 드리고 한게
0: 방송을 듣게
1: 지금
0: 하는군요.
1: 오래됐죠. 예. 같이
0: 야,
1: 듣고,
0: 예.
1: 또 이제 복음 전하고,
0: 네.
1: 또 오전, 오후로 하는데, 오전에는 이제 울산극동방송,
0: 네네.
1: 소망의 기도, 그거 계속 같이, 들으면서 기도해드리고,
0: 네네.
1: 영접시키고, 전도하고,
0: 이야,
1: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진짜 지금도 전도자로 살고 계시는군요.
1: 계속, 예, 계속 그렇죠, 뭐.
0: 지금도 옆에 어르신들 계세요, 그러면요?
1: 어르신 계시는데, 지금 대상자는 주무시고 있고, 운동을, 산책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운동, 공원에 산책하러 나가면,
0: 네네.
1: 두 바퀴 이제 공원을 좀 돌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속 그냥, 제가
0: 그렇구나.
1: 이어폰으로 안 듣고 계속
0: 예.
1: 들려드리는 거죠.
0: 오케이. 아까 대상자라는 분은 전도 대상자 말씀이신 거예요?
1: 제가 일하는 요양 대상자죠.
0: 아, 그 대상자.
1: 예.
0: 거기에 이제
1: 그리고
0: 다 이제
1: 어머니,
0: 어떻게 믿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안
1: 안
0: 믿는 분?
1: 믿고 계셔요,
0: 안 믿는
1: 이분은. 근데
0: 분들도?
1: 계속 이제, 예,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0: 네네.
1: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이렇게 전도를 앞에서 목사님하고 하시거든요.
0: 네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분 이제 이렇게 만나면은, 화요일마다 이제
0: 네네.
1: 만나면은, 저번에도 영접시키고,
0: 예.
1: 또
0: 와.
1: 기도해드리고
0: 예.
1: 계속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0: 와, 아우,
1: 그렇게 하고
0: 진짜
1: 있고
0: 좋은 일을 하시네요.
1: 아니
0: 극동방송을
1: 뭐
0: 정말 그분들에게
1: 당연히
0: 정말 많이 들려주시고,
1: 네
0: 전도의 도구로 잘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0: 오늘,
1: 계속 그렇게
0: 예.
1: 하고
0: 우리
1: 있어요
0: 이서연
1: 네
0: 집사님 앞으로 계속 애청해 주시고, 우리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 선물
0: 오늘 찬양 잘 맞춰주셨는데.
1: 저희 어머니가 간장게장을 좋아하거든요.
0: 죄송한데 저희가 개장이 지금 잠깐 중단돼 가지고.
1: 아, 떨어졌구나.
0: 네.
1: 아, 그러면은, 아, 아무거나 기억이 안
0: 아무거나.
1: 나네, 갑자기.
0: 자,
1: 간장게장만 생각.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유산균.
1: 유산균.
0: 알겠습니다.
1: 네.
0: 유산균
1: 아,
0: 선물로
1: 감사합니다.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네,
0: 계속 애청해
1: 감사합니다.
0: 주시고, 울산에 있는 그 요양 하시는 분들에게 극동방송
1: 네.
0: 잘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꼭
1: 네.
0: 만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1: 네,
0: 자,
1: 감사합니다.
0: 마음 속에.
1: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0: 그렇습니다.
1: 앞에.
0: 감사합니다.

0: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 제가 여기서 지금 문자창을 보고 있다가 이 중에서 제가 선택해서 아무나 선택해가지고 직접 전화를 제가 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드려서 제가 학교 종이 하면은 받는 분이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딩동댕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방학생 무교생 할 거 없이 교회 잘 다니시는 분 모든 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보내주시는 분에게 제가 생방송 중에 전화를 겁니다. 자, 누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누구누구인지 몰라요. 막 도전이라고 지금 엄청 문자가 와 있는데 그냥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할지.
1: 여보세요?
0: 어두운
1: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0: 할렐루야. 아, 이거 좀 방학생한테 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쉬웠는데, 너무 쉬웠어.
1: 아, 너무 쉬웠죠? 감사해요.
0: 쉬웠죠? 예.
1: 네.
0: 자, 우리 2021번님. 본인 소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군 현리에
0: 예.
1: 그 군인 병사들을 전도하는 사역하고 있는 맹호 교회 다니는 박인영입니다.
0: 와. 와, 맹호 교회.
1: 너무 좋아요.
0: 맹호 교회 박
1: 네, 맹호 교회.
0: 예, 박인영 님.
1: 네.
0: 박인영 님.
1: 어, 와, 너무 좋다.
0: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혹시 장교나 부사관이십니까?
1: 저는 부사관 가족이고요.
0: 예.
1: 여기에 교회가 꽤 몇십 년 오래됐는데
0: 예, 예.
1: 그 군복무를 하러 오는 젊은 청년들을
0: 예.
1: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0: 예.
1: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0: 야,
1: 지금 막 굉장히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0: 야, 그러니까 남편분이 부사관이시군요.
1: 네, 맞아요.
0: 오, 그럼 그 부대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죠?
1: 저희 부대 밖에 지금 군인 아파트가 있고요.
0: 네.
1: 교회도 이제 작은 교회들은 부대 안에 있고 네. 저희는 좀 사단 규모의 큰 교회라서
0: 네네.
1: 그 부대가 여러 군데 있는 현리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0: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아니면 밖에
1: 부대
0: 있는
1: 안에도 거?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0: 밖에도 있고 맹호 교회가
1: 네. 네.
0: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교회가?
1: 맞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아,
0: 저도 사실은 군교회를 좀 다녀봤어요.
1: 아, 네.
0: 근데 그 군교회 군가족으로 그 영내에 있는 교회 다닌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1: 맞아요. 군대 안에서는 한 가정이 예. 있는 교회도 있고 두 가정이 있는 교회도 있는데
0: 네.
1: 저희 교회는 정말 전통이 오래돼서
0: 네.
1: 20대 때부터 이렇게 병사들을 사역하려고
0: 네네.
1: 들어오시는 그 군인 가족분들이 지금 80대가 되신 권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0: 와, 아니 근데 신기한 게
1: 네.
0: 아, 저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실로암으로 했거든요.
1: 아, 네.
0: 군교회에서 어떻게 또 실로암이 걸리네요.
1: 난리 나요. 와. 군교에서 실로암 나오면 난리
0: 그러니까요. 와, 거기에서 이제 우리
1: 네.
0: 정말 그 우리 장병들
1: 응? 네.
0: 거쳐가는 장병들에게 잘 해주면서 이제 교회 네. 집사님이신 거잖아요, 우리 박인영
1: 네,
0: 집사님, 그렇죠?
1: 네.
0: 야, 이 진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새끼라에도 전화 연결되는 사람들 보면은 나
1: 네.
0: 교회 옛날에 뭐 군대 있을 때 갔었어요. 그때 뭐 세례 받았어요.
1: 네.
0: 이런 사람들도 꼭 있어요.
1: 아,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작년인가 재작년 데이터이긴 한데.
0: 네네.
1: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색하긴 하는데.
0: 네.
1: 청년들이 군교회에서 뭐 이렇게 외박이나 이런 걸 타려고 이제 교회를 오기도 하는데.
0: 예.
1: 그게 사회로 나와서 교회로 또 이렇게 사회로 뻗어가는 인원은 5%라고 했나 굉장히
0: 그러니까요.
1: 적다고 하더라고요.
0: 예. 그래도
1: 네.
0: 제가
1: 네.
0: 전화 연결을 해보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든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1: 맞아요.
0: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희망이
1: 한
0: 있어요.
1: 영혼 보고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
0: 지금은 안 다니고 있더라도 내가 옛날에
1: 네.
0: 꼭 문턱이라도 가봤던 사람들은 다시 인도하기가 쉬워요.
1: 네. 아유 감사해요.
0: 박인영 집사님은 목소리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진짜 일꾼이고 똑순이로 사역하실 것 같아.
1: 목소리만 큽니다.
0: 와, 교회에서 진짜 아주

0: 진짜 정말 활동을 잘하실 것 같고,
1: 아유.
0: 우리 장병들이 잘 따르는, 이렇게 다음 세대 선생님도 하고 계시나요?
1: 그거는 아직 조금 이제 조금 더 많이 배워서 해야 할것 같고요.
0: 네네.
1: 그냥 이렇게 어른들 따라서 여전도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
0: 네.
1: 옛날부터 막
0: 네네.
1: 그뭐 어떻게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밖에다가 이렇게 솥을 걸고 밥을 다 해서 먹이시고 그랬던 권사님들이시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 여전도에 그 밥팀으로 맹호교회가 간다. 뭐 이런
0: 네.
1: 생각도 들고
0: 와.
1: 병사들이 그 따뜻한 밥을 먹는 거에서 아마
0: 예.
1: 어머니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0: 할렐루야네요. 와, 말씀도
1: 네.
0: 잘하시고. 자, 우리 박인영 집사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또
1: 아, 참 제가
0: 불러드릴까요?
1: 앞에. 네, 한 번만요.
0: 자, 소곱창,
1: 네.
0: 유산균, 김
1: 소곱창
0: 세트.
1: 주세요.
0: 소곱창, 알겠습니다.
1: 네.
0: 소곱창. 오늘 깜짝 놀라시는 거
1: 잘하셨습니다.
0: 보니까,
1: 아, 저 지금 너무 떨렸어요. 왜냐면
0: 좀
1: 방송을
0: 애청자로 좀
1: 자주
0: 듣고 계시는 분
1: 듣는데.
0: 같은데, 어디,
1: 네.
0: 거기 교회에서,
1: 네.
0: 군 내에서도 어떻게 라디오를 들으시나 봐요.
1: 저기 여기에서
0: 예.
1: 저녁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뭐 택시 드라이버도 하시고, 이렇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교회 가면 박인영 방송 탔다고 막 많이 말씀하실
0: 경기도
1: 것 같아요.
0: 가평 맹우교회,
1: 조정현,
0: 우리
1: 네,
0: 박인영
1: 맹호교회.
0: 집사님 아는 분, 예,
1: 네.
0: 반가움의 메시지 좀 날려주시고, 네, 방송
1: 고맙습니다.
0: 탔다고, 네, 주일날 꼭 아는 채좀 해주시고, 너무
1: 네.
0: 감사하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극동방송 3개라 많이
1: 네.
0: 알려주시고, 전도 대상자들
1: 고맙습니다.
0: 있으면 많이 요청해주시고요.
1: 네, 고맙습니다.
0: 어두운,
1: 밤에
0: 캄캄한,
1: 캄캄한
0: 자, 이 노래 실로
1: 밤.
0: 많이 부르십시오. 맹호,
1: 감사합니다.
0: 화이팅!
1: 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자, 실로암 김인식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어우, 맹호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제가 실로암을 했어요. 딱 맞았습니다. 와, 우리 아들 맹호부대 있어요. 우리 0829번님 막 이런 분도 있고. 야, 자,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전이라고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생방송 중에 무작정 전화를 겁니다. 앞에 살짝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그분들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혹시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쓰고 옆에 방학 무교라고 좀 써주십시오. 내가 교회 안 다니는데 나도 맞춰보고 싶다, 나 옛날에 교회 좀 다녀왔어, 내가 맞출 수 있어 하시는 분, 도전 옆에다가 방학 뭐 무교 이렇게 좀 써주시면은 당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하면서 옆에 방학이나 무교라고 좀 써주시면은, 예, 제가 거의 전화를 드리니까요. 자, 그 방학생들도 기다리면서, 자, 아, 너무 많아서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봐야 될까. 자, 이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0: 9635호번님. 이번에는 어떤 곡으로 할까? 받자마자 제가 찬양 불러요.
1: 여보세요.
0: 슬픈 마음.
1: 못 들었습니다.
0: 슬픈 마음.
1: 마음 있는 사람. 주의 아니.
0: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자, 정답인 걸로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연결되면 막 머릿속이 하얘지죠?
1: 네, 그러네요. 아까 열심히 따라 부르고 왔는데.
0: 네, 자,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1: 제 본명은 안 하고요.
0: 예.
1: 시흥동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네. 이요르 닉네임으로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시흥동산교회.
1: 네네. 언제... 아까는 평택 안산동산교회 나오던 것 같은데.
0: 예, 그렇죠. 동산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시흥에 계시는.
1: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립된 시흥동산교회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네.
0: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9635번님?
1: 엄청 오래 전부터 들었고요. 예. 아까... 나왔던 은혜권사님처럼 저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극동방송을
0: 네.
1: 너무 좋아해서
0: 나는 언제나 전화 연결해 볼까 하고 있었는데 오늘 탁 됐네요.
1: 네네 맞습니다.
0: 어떻게 수백 명 가운데서 그냥 네네. 제가 딱 그냥 했는데 딱 됐어요.
1: 제가 오늘은 격하게 도전입니다.
0: 아, 그 여러 번 보냈어요?
1: 네.
0: 그랬구나. 저는 몰랐네요. 그냥 제 눈에 그냥 아 이분 한번 할까 했는데. 자, 우리 9635번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네?
0: 어떤 선물?
1: 선물도 주세요. 저 어떤 선물 있는지 잘 모르는데.
0: 아, 애청자시라면서 모르세요?
1: 아니요. 예, 네? 아니 그래도 헷갈리네요. 뭐 액세서리도 있고 뭐 네. 별거 다 있긴
0: 그러니까,
1: 하던데.
0: 별거 다 있는데. 자, 소곱창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유산균.
0: 아, 오늘 유산균 잘 되네요.
1: 네.
0: 극동방송은 오래전부터 들으셨다고요?
1: 거의, 네, 되게 제 기억으로는 오래된 것 같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계속 이게 고정 채널로 듣고 있었고요.
0: 예예. 예.
1: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손녀가 있는데 손녀 예. 앞으로 전파 선교도 하고 있고요.
0: 오.
1: 네. 그래서
0: 극동방송 들으면서 뭐가 네. 제일 좋으세요?
1: 늘상 이렇게 어떤 날은 이제 많은 날 중에 제 이렇게 마음을 되게 와닿게 하는 말씀이라던가 네네. 또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간증들 들으면서 네. 기도하게 되고
0: 예, 예.
1: 그 올해 한참 전에 들었던 건데 그 내가 계획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그 말씀 구절을
0: 네네.
1: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도 되게 좋았고 네. 매번 은혜 받고 있어요.
0: 특히 이제 말씀으로 메시지로 많이 은혜를 받고 계시고 위로 받고 힘을 얻으시는구나.
1: 네네네. 예. 피티하면서도 한번 해볼까 내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매일 피티하면서
0: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9635번님 앞으로도 계속 애청해 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극동방송 네.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전도의 도구로도 잘 사용해 주십시오.
1: 시흥동산교회 예. 기도해 주세요. 저희 목사님 최고입니다.
0: 목사님 뭐라고요?
1: 목사님 최고라고요.
0: 아, 목사님 최고라고
1: 쏙쏙 들어와서요.
0: 아, 목사님 자랑 좀 해보세요. 성함 얘기하면서.
1: 담임 목사님 김혁수 목사님이시고요.
0: 예예.
1: 안산 동산교회에서 분립돼서 오셨고요. 지금 매주 설교가 은혜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0: 네네.
1: 근데 매주 설교가 너무 은혜되고요.
0: 네네.
1: 저희 가족들이 저희 이렇게 제 밑으로 딸들이 있는데 이제 네. 신앙생활을 잘 못했었어요. 늘 헤매고만 다니고 시간은 길게 했지만. 근데 거기 시흥동산에서 안착하면서 너무 은혜롭게 딸의 가정이나 저나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0: 네.
1: 어떤 외부 강사님이 오셔도 저희 목사님 분이실 거예요.
0: 진짜 목사님 들으시면 너무 좋겠다. 예.
1: 네. 그리고 매주 새로운 성도가 오고 있고요.
0: 예예. 예.
1: 우리가 교회를 좀 밀어서 예. 이렇게 옆으로 벽을 밀어서 넓히자고 할 정도로 성도가 예. 매주 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0: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도전해주셔서 감사하고
1: 너무 감사합니다. 연결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0: 슬픈
1: 마음 있는 사람
0: 사랑 예수 이름 믿으면 자 고맙습니다.

0: 더 라이트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이었죠. 3시 35분입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그냥 바로 전화를 해서 앞부분 살짝 찬양합니다. 살짝 찬양해서 이어서 바로 부르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방학생들 한번 보내라고 했는데 왔네요. 방학생들도 지금 도전을 했습니다. 자, 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 우리 방학생 맞춰야 되는데.
1: 방학생.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 소리 후 소리.
0: 이 중요한 시기에. 아, 통화 중. 다시 한번요. 7948번님 제가 지금 전화하는데
1: 고객이 통화 중이었
0: 아 통화 중 아쉽습니다. 다른 방학생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 아니에요.
0: 지금 3년 방학생인데 도전하셨네요?
1: 아, 네네.
0: 3년 방학 본인 맞죠?
1: 네네.
0: 그렇죠. 3년 정도면은 예수 사랑하시면은 아시죠? 그쵸?
1: 네네.
0: 어느 지역이십니까?
1: 여기 전남 무안입니다.
0: 전남 무안.
1: 네.
0: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극동방송은 제가 2018년부터 교회 다니면서부터 들었어요.
0: 교회 다니면서?
1: 네.
0: 2018년부터 한 7, 8년을 네. 그럼 아니지. 한 5년 정도?
1: 네네.
0: 5년 정도 다니면서 듣게 되셨고, 5년 다니다가 이제 3년 방학했네요?
1: 네네.
0: 방학 중에도 계속 지금 듣고는 계시는군요?
1: 네, 제가 항상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0: 네네.
1: 자가용이나 1톤 트럭에 항상 들고 다녀요.
0: 들고 다녀요. 무안에서 그럼 네. 농사 지세요, 지금?
1: 네네.
0: 목포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구나.
1: 네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떻게 3년 방학은 5년 다니다가 좀 바쁘셔서 지금 방학 중이세요?
1: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조금 이런 관계 때문에.
0: 관계 때문에.
1: 네네.
0: 자, 오늘 이렇게 오늘 도전을 해 주셨는데.
1: 네.
0: 진짜 도전. 하나님께 도전, 교회에게 도전. 응? 가보는 거. 네. 한번 도전 한번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도전이라는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1: 네네.
0: 하나님께서 좀 전에 그분은 통화 중이었고 들었죠?
1: 네네.
0: 2656번님을 하나님이 오늘 선택하신 거예요.
1: 네네.
0: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손짓하고 계시니까 혹시 네네.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1: 네네.
0: 목포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좋은 네네. 건강한 교회를 집 근처에서 또 소개시켜

0: 받으실 수 있으니까
1: 네네.
0: 아니면 다시 그 교회를 다시 도전하셔도 되고 어떻게든 1대1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알겠죠? 자,
1: 네네. 네,
0: 일단은 전화 연결되고 예수 사랑하심은 연결했으니까요. 선물 드리고
1: 알겠습니다. 네.
0: 싶은데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아까 제가 불렀던 선물 중에서.
1: 저는 뭐 유산균 하겠습니다.
0: 유산균, 오늘 유산균. 아유, 유산균 오늘 잘 되네. 자, 유산균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 네네.
0: 이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들으시죠? 전화 연결하는 것도.
1: 네네. 네네.
0: 전화 연결 들으면서 나도 한번 저 전화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1: 항상 하고는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0: 용기가 안 나서. 근데 오늘
1: 네네.
0: 도전 잘해주셨어요.
1: 네.
0: 네. 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 네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전남 무안에 계시는 2656번님,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연락드려서 교회 소개가 필요하면 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해요. 예.
1: 네.
0: 예수 사랑하심은 이곡 많이 불렀었나요? 5년 동안 교회 다니실 때?
1: 네.
0: 이 후렴구 가사 아시죠?
1: 네.
0: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2656번님 여전히 지금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예, 하나님 다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알겠죠?
1: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그래요. 자, 저희가 전화 드리겠고요. 저희가 당첨 문자를 보낼 테니까 거기로 주소를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 네,
0: 자,
1: 감사합니다.
0: 예수 사랑.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시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통화만 제가 더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통화만 더 해볼게요. 자,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 제가 그냥 묻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해서 앞부분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학생들이 또 도전을 하셔서 자, 한 분 더 방학생에게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78번님.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

0: 다른 분에게 바로 넘어가요.
1: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0: 아, 이분 아까 통화 중인 그분인 것 같은데. 어, 오늘따라 길게 통화하시네요. 자, 또 다른 분. 자, 마지막에 통화하겠습니다. 잠, 잠아. 자, 라디오 꺼주시고요. 잠아름. 운전 중이십니까?
1: 네.
0: 죄송합니다.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아유, 안타깝네요. 운전 중이시고 못 맞추셔가지고. 자, 다른 분.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7675번님.
2: 예, 안녕.

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7675번님 운전 중 아니시죠?
1: 예, 1시간 전부터 차 주차시켜놓고 있습니다.
0: 주차시켜놓고 오늘 전화 받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혹시?
1: 예,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꼭 해주실 걸로 믿고.
0: 방학생 맞아요?
1: 제가 하나님께 아주 좋은 달란트를 받고
0: 예.
1: 그렇게 있었는데 20년 동안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20년 방학인데 오늘
1: 예.
0: 꼭 전화 연결이 되고 싶으셨군요.
1: 그 전에도 계속 방송은 듣거든요, 새끼라를.
0: 예.
1: 계속 도전 문자를 방학 문자를 보낼까 하는 망설임을 많이 하고 못했죠.
0: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새싹 문자로 보내셨어요.
1: 예.
0: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675번님 선택하셨고 딱
1: 예.
0: 준비하셨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마지막으로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통화가 됐네요.
1: 그렇지 않아도 두
0: 예.
1: 분 전화 안 받으시고 한분 운전
0: 예.
1: 중이라 혹 나한테까지 오나 했는데 왔습니다.
0: 자, 우리 7675번님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1: 예.
0: 이 시간 저 따라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시죠.
1: 예.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우리 7675번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20년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 같은데. 자, 우리
1: 예.
0: 선물 뭐 드릴까요, 7675번님?
1: 제가 항상 생각했던 선물이 소곱창입니다.
0: 소곱창 알겠습니다.
1: 예.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밀키트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느
1: 네,
0: 지역이세요?
1: 감사합니다. 전주입니다.
0: 전주세요.
1: 예.
0: 자, 우리 7675번님, 이번 주에 꼭 도전해서 하나님께 꼭 예배
1: 예.
0: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주에 꼭
1: 예.
0: 가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또 전주에 있는 좋은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자, 참 아름다워라 이 마지막 곡 전하면서 오늘 도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 전화를 못 해가지고 죄송해요. 다음번에 또 김인수가 또 도전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 1-866-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로켈라그라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1: 1분 찬송, 순천 명성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영에서 함께합니다.

0: 일본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일본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0: 은혜의 동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내가 더 연장자예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에서 내가 공이 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칭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내요. 그래서 나를 칭찬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고 교회 중심이 그 사람에게 옮겨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계속 일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칭찬받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엔 나를 좋아하더니만 이제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좋아해. 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시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투지 않는 겁니다.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당을 짓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기하게 되면 서로 죄를 짓게 되고 당을 짓게 되면 교회를 쪼개게 되고 그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티가 별로 안 나요. 내가 시기하지 않은 것은 티가 별로 안 납니다. 바나바가 시기하지 않았다는 어떤 그것들을 막 성경에서 내세워서 칭찬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나바의 인격과 바나바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도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바나바가 자신이 바울보다 앞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바울을 이끌었다, 내가 리더다, 내가 먼저다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중심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을 때 바울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 충분히 자격이 있고 처음부터 바나바가 중심이 있고 그것도 바나바가 인위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사울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중간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했어요. 그때 바나바는 시기하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갔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가 바울을 따르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처음으로 도충교에서 설교할 때 나이가 많으신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얼마 두지 않은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가 설교해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내려가셨어요. 전도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 전도사 지위에 의해서 말씀이 크고 작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사를 따르고 목사를 따르고 더 유명한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바나바는 바울을 따르긴 해요. 그러나 바울을 따르기보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죠. 우리가 정한 것이 있고 어떤 질서가 있고 해온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정 다른 방향으로 일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그 일하심에 순종을 해야죠. 바나바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은 바나바의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사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때 앞에서 일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묵묵히 순종하고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잘 되어가는 겁니다. 리더보다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때

하나님 역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때, 그 다른 사람일 때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소문난 병이에요. 목사님이 갔을 때는 병이 안 고쳐졌는데 장로님의 심방한 뒤로 병이 고쳐졌어요. 그래 목사님은 장로님을 시기해야 돼요? 시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랑해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은 시기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시기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시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이 일에 공을 많이 들였으니까,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공로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다. 나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시기하면 사단은 그것으로 영적 질병을 일으킵니다. 분쟁과 다툼으로 교회를 시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목사가 아닌 교인을 통해서 충분히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합니다.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응답이 되면 누구 때문에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대요. 자기 공로로 바뀌어버립니다. 자기 공로로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빼고 자기 이름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해도 자기 이름에는 하나님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진노할 이름입니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자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이름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고 심판당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럼 내가 기도했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사실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강조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그 공로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으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려야 되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아, 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인식하게끔 그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로 기도에 대한 간증을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사실상 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나에 대한 얘기. 그래서 나도 저렇게 금식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몇 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라고 불안하게 만들고 오히려 기도가 힘든 기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아, 그럼 나도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기도 못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도 기도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들을 수 이해할 수 있게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나를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나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통해서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했다 그러면 내가 알려지지 않고 주님이 알려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한 겁니다. 주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나를 알리고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율법대로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내 의가 되는 나를 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칭찬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를 보면 알 수

0: 예수님은 하는 일마다 분명히 예수님이 역사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주님의 일은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나타내는 일은 꼭 내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주의 능력은 꼭 나를 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왜요? 나를 알리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드러남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나도 기쁘고 감사할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내세우니까 시기하게 되고 그걸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 일에 협력하고 동역해야 할 일입니다. 시기할 일이 아닙니다. 절대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헬라어 단어는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심. 시기가 단어적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 열심, 열정, 열심. 근데 이게 왜 나쁜 의미로 들릴까요? 더 열심을 갖는 사람들이 시기를 해요. 관심을 없는 사람들은 시기도 안 해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시기해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단어가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열심히 하는데 시기를 해요? 자기 이름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죠. 열심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나바는 시기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따랐습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9819번 061-651-9819번 만흥중앙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 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35장입니다. 에돔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에스겔 35장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34장이 은유적 기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희망적인 미래상에 대해 묘사한 반면 에스겔 35장은 에돔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5장은 에스겔 36장과 유사하게 예언의 대상을 2절 산들로 묘사합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을 보증하는 전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 예적부터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애도의 적대적 행위에 대한 심판을 볼 수 있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배하려는 에돔의 욕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땅의 평화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에돔의 절망을 통해 실제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5장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땅을 황무케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3절, 5절에서 9절, 10절에서 13절, 14절에는 특별히 독립된 네 개의 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들은 심판이 동일하게 에돔 땅에 행해질 것을 묘사하지만 각자 독특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3절 땅의 항무함에 대한 선언적 진술, 5절에서 9절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예측부터 있었던 에돔의 적대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이스라엘 땅을 소유하려는 에돔의 의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 온 땅이 즐거워할 때 소외되어 고통을 당한 등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4절, 9절, 11절, 15절 에돔의 심판은 필연적이며 결과적으로 참 많은 힘을 계시한다 하는 역할을 볼 수 있겠습니다. 5절과 10절 에돔에 대한 짧은 고소입니다. 6절, 9절, 11절에서 15절 이에 대한 각각의 판결이 뒤따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의 고소 내용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6절에서 8절, 에돔이 다른 국가들과 공모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을 협력한 사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은 거민과 성읍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전체를 에돔의 소유로 삼으려는 욕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로 하나님은 그들의 온 땅을 황무하게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선지자는 에돔과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며 결국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력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장은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첫째, 에돔의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 행위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1절에서 9절, 에돔을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묘사하다가 10절에서 15절,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와 하나님에 대한 적대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둘째, 4절, 9절,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에돔의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계시적 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에 열방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에돔에 임하는 심판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리는 공식적인 도입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달라

이삭은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에돔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적인 능력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돔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증하는 지적 증거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6절에서 8절 에돔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거민과 9절 성읍에 대하여 행할 것을 밝히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돔을 의인화시킨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3절 에돔의 세일산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피를 흘리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인간과 동일하게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달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5절 이스라엘과 에돔의 적대관계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34절 창세기 27장 야곱과 에서는 출생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24장 15절에서 19절 또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적대적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사울왕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2절 솔로몬 왕 역대하 20장 1절에서 23절 여호사밧 왕 열왕기하 8장 21절 여호람 왕 역대하 28장 17절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갈등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둘째 6절에서 9절 에돔은 행한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에돔이 받는 심판의 모습들은 이미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죄악과 동일한 것입니다. 에돔은 6절 이스라엘에게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동일하게 피 흘림을 당합니다. 7절과 8절 거민들을 죽여 여러 곳에 흩어놓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살육을 당합니다. 9절 성읍을 훼파하였기 때문에 성읍이 파괴될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 이러한 심판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보응할 것을 가리키는 모세 율법의 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5절 탐욕스러운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에돔의 이스라엘에 대한 오랜 적대감을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본달락은 에돔의 욕심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적대감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려는 욕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달락은 에돔의 본질적 성향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 본달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락은 10절에서 13절 에돔이 이스라엘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밝힙니다. 14절에서 15절 에돔의 심판이 수치스러울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2절 13절 15절 한편 본달락은 에돔의 심판의 이유에 대하여 삼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려는 에돔의 욕심입니다. 12절과 13절 에돔이 그들 스스로 자랑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15절 에돔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황무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려는 의도 때문인데 이 사실을 에돔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한 신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돔의 태도는 신성모독의 범죄입니다.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에돔의 죄와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본달락의 내용적 특징입니다. 첫째, 10절 극도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주하던 에돔은 항상 비옥한 팔레스타인에 대하여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대한 바벨론의 공격과 간교한 에돔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

0: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는 여호와가 거기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12절, 13절, 1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환난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15절 에돔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10절 에돔이 이스라엘을 소유하려는 태도와 15절 비웃는 자세를 보인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25장 7절 암몬 족속, 25장 11절 모압 족속, 26장 6절 두로, 28장 22절 시돈, 29장 6절 애굽 등의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대한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택한 백성은 대적들의 심판 속에 나타난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알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5절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둘째, 10절 세상은 성도들을 자신의 통치권 아래 두려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 10절 성도는 환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공간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거룩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인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음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때로 편안함보다 순종을, 즐거움보다 거룩함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치 어두운 밤의 등불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길을 밝히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오늘 첫 곡,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학계 날개들의 찬양과 교회의 참된 터는 베어리어스 아티스트의 독창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드려질 때 참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도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로 다시 서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크록스가 노래하고요. 백투더바이블 뮤지션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신영옥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범위 윤영주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의 사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용사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열정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6월입니다.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사드립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드신 시간은 없으셨나요? 힘들다, 지친다 말보다 함께하자, 너라서 참 고맙다 말로 표현해보세요. 나의 한마디가 자녀와 가족,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6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며 평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0: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의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게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윤리학 강의를 하면서 다루는 질문 중에 하나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도덕 원리 혹은 정의의 원칙들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좋은 덕과 성품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사람이란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덕과 성품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교를 교회에서 종종 듣기도 합니다.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을 갖추려면 부단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솝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지적한 말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던집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진실을 말하는 이가 곧 진실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 늘 진실을 말한다. 약간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진실을 말하는 이가 곧 진실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 늘 진실을

0: 말한다. 이 말에는 거짓말이나 진실을 말하는 행위가 언급되면서도 동시에 거짓말쟁이와 진실한 사람의 구분도 언급됩니다. 행위와 사람됨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짓 없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가 항상 거짓말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평소에는 거짓말쟁이가 더 진실해 보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진실한 말을 통해 자신을 진실한 것처럼 위장을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남을 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 행위만 가지고는 그가 거짓말쟁이인지 진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란 진실이라는 덕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성품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그가 곧바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삶을 살면서 진실을 살아낸 사람. 그래서 진실이 몸에 밴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덕의 특징은 중용에 있습니다.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가 중용입니다. 중용은 관역에 적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치심을 안다는 것은 지나친 부끄러움과 파렴치함의 중간입니다. 둘 사이의 산술적 중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성격에 맞는 적절한 지점에 중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부끄러워할 일에 수치심을 느껴야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일에는 당당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것은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분별력은 지식이 아닙니다. 법전을 달달 외운다고 훌륭한 판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별력을 갖추어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별력은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서 제대로 따져봄으로써 형성됩니다. 자만서에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 명철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어른입니다. 존경받는 신학자 하워 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내 나이가 76이지만 내가 어른이 되었는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바른 성품의 소유자라야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덕을 갖춘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다. 믿는 자는 모두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두 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전 노마드 미슬이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 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과 브라이드스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0: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유치부 자녀를 둔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빠가 먼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자 이 아이가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기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는 너도

0: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야. 아빠, 그럼 하나님은 아빠한테도 아버지고 나한테도 아버지야? 그럼 우리 아들 역시 똑똑하구나. 그러자 이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았어, 형. 가족의 천수가 순간적으로 꼬여버렸습니다. 사실 내가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는가 하는 이 문제는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문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심각한 논쟁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신분 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분 증명, 정체성의 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맡게 되죠. 가깝게는 은행에 가서 무슨 일을 벌려고 해도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그 신분증을 통해서 내 신분의 확인이 되어져야 은행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에 가서 서류 한 장을 떼려고 해도 우리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서류 한 장도 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 단기 성교를 떠납니다만 비행기를 탈 때에 예전보다 더이 여권과 우리의 얼굴을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가 훨씬 더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초기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어요. 한 번은 주일날 밤이었는데요. 제가 샤워를 하고 밤 9시가 넘었는데도 너무나 빵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상가에 있는 빵집에를 가는데 누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겠지 생각하고 머리 손질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슬리퍼를 신고 빵집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빵집에 한 가족이 와서 빵을 사고 있더라고요. 빵을 고르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뭔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그 가족의 엄마가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꼭 저희 담임 목사님을 닮으셔서요.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네 명이었는데 온 가족이 금낭남북교회요. 네, 맞습니다. 저 금낭남북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그거 뭐라고 내가 맞지 않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 머리가 2대8이 아니어서 못 알아봤습니다. 제 머리가 2대8인 것이 마치 제가 제 머리에 목사라고 써서 붙여놓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증거를 요구하는 유대인들과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또한 구세주이심을 자기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과 또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한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런 증거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또한 구세주 되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진 참믿음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의 헛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이가 떨어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0: 아멘. 오늘 본문 앞에는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치유를 선포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곧 나아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뭔가 뒤에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복선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1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까 그런 마음으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누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칩시다. 물론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활동하는데 별 어려운

몸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침대에 그냥 병상에 딱 들어 누워서 떠먹여주는 밥을 먹어야 되고 그야말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여러분 몇 주만 지나면요 낙심이 됩니다. 내가 정말 나올 수 있을까? 이러다 영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실제로 작년 연초에 우리 교회 팔순 노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그만 넘어져서 허리가 골절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허리가 부러져 버렸으니 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병원에 들어 누워서 말 그대로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 2주가 지나고 제가 그곳에 신방을 갔어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이 권사님이 저를 보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 이제 영영 교회 못 나가고 끝나버리면 어떡해요? 평소에 유머도 많으시고 긍정적이신 권사님이신데 한 3주 정도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그렇게 믿음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도들과 중보기도대의 간절한 기도로 이분이 기적처럼 치유가 돼서 한 달 만에 정말 영 걸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권사님이 한 달 만에 퇴원을 하셨고 지금도 새벽제단을 잘 쌓고 계시는 귀한 어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 좋은 분도 3주만 그렇게 꼼짝 못하고 들어 누워 있어도 마음이 낙심이 돼요. 그런데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8년 동안을 들어 누워 생활했던 사람이 기적처럼 일어나서 막 우리 앞에 걸어다니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소식 들으면 꽃다발이라도 사가지고 방문하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신통방통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듣고 앉아 있겠어요. 그런데 와, 인간들이 그렇게 치유받고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한다는 말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안식일에 막 이렇게 자리 들고 막 걸어 돌아다니게 돼 있어? 그리고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너를 고쳤어? 이름 돼? 막 그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공감의 공동체,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자기들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따르고 그랬는데 갑자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웬 촌사람 하나가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고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그냥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환호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에 가시거리였는데 딱 걸린 거죠.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들어누워 있던 사람 고쳐주고 온전하게 한 것을 안식일에 일했다고 정죄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자 딱 걸린 거죠.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불경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 써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 동기나 또한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우리도 따라 나서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니 우리도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동의 원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독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무려 15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말씀했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그냥 발끈하고 하는 그 반응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막 더 이야기해버린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증인들과 증언들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바로 주님이심을 증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요, 그야말로 유대 민중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유대 민중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볼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하죠. 지금 내 앞에 나오시는 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선포이죠. 바로 그 증언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의 증거를 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역사, 즉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사역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명확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표적이요, 객관적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증거는 바로 성경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밤낮으로 연구하는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요한복음 주석에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다친 마음으로 읽었다. 그들은 성경을 읽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증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었으며,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사상을 사랑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썼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또한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 세상의 성공과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통일선교의 여정 중에 연길에 있는 용정의 명동촌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시인 윤동주의 생가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이 민족 교육을 가르쳤던 명동 학교와 또한 명동 교회의 예타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도를 개척하셨고 또한 독립운동을 하셨으며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 또한 문인 송몽규,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등의 스승이신 규암 김야견 선생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분은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귀감이 되는 삶을 사셨던 존경받는 역사의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와서 한 말씀만 유언을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딱 한마디를 하시죠.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참 울림이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여러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즉 내가 하는 사역들이 나에 대한 증언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행동이 곧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주는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혼의 압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복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행동을 정하고

0: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0: 아멘. 유대인들이 그토록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니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사람의 내면의 저 밑바닥에 있는 거짓 메시아, 거짓 우상, 즉 물질, 명예, 또한 권력 등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병들매에 대해서 정확하고 예리하게 지적하시죠. 본문 44절에 그들 속에 숨겨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들이 사람이 주는 영광만 추구할 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제일 신앙 좋은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기 위해 철저한 종교 생활을 했고 성경 지식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즐겼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영적 병든 모습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먼저는 저 자신을 포함한 목회자들과 또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이런 병에 빠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이 말씀을 각심하며 또한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는 바른 영광의 추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라고 하는 잘못된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칠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보기에 참 좋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잘했다 착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바라보며 시선의 대이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는 헛된 욕망과 이기적인 자아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영광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바로 바른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연주회장에서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연주자의 데뷔 공연이 있었습니다. 혼신을 다한 거의 완벽한 연주가 끝나자 함께했던 모든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며 기립박수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 젊은 연주자는 환호하는 그 청중 앞에서도 굳은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저 2층 발코니의 한 구석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때에 발코니 한 구석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연주자는 환하게 웃으며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노신사는 다름 아닌 그 젊은 연주자의 스승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수천 명의 청중들이 보내는 환호와 박수갈채보다 자신을 이끌어준 스승, 그 단 한 분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진정한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관객이시자 참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분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 영광,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대한 갈망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0: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시선의 대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헌신 등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의 인정, 사람의 영광의 추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추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5-1900번 금당 남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은 한때 나이트에서 DJ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군대에 가서 은혜 받고 결국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군대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는 제대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제단을 쌓으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부대교회에 전도사 자리가 비어서 새로 전도사를 세워야 했는데요. 의아하게도 그 목사님께서 되셨다는 겁니다. 신학이라고는 공부해 본 적

시인 사무엘 울만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때론 20대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만일 영혼이 냉소의 폭설과 비관주의의 얼음에 뒤덮인다면 아무리 20대라 해도 늙은 것이며, 영혼이 뜨거운 여름처럼 계속해서 불타고 있다면 80대라 해도 젊게 살아갈 희망이 있죠. 자,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면서 자연도 그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그 열정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해봅니다.

0: 이 잦은 비가 자연의 푸르름을 더욱 빛내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그늘도 찾게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야말로 열정을 이야기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계절이지 않나 싶은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더욱 뜨겁게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더욱 우리의 사랑과 또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초대석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외 성경 보내기 사역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한 지역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하멜 등대 옆에 위치한 지뜨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씨에서 딸기 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0: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초대석 시간인데요. 전남동부 지역에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성경보급사역에 힘쓰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들도 최근에 이 성경보급사역을 하고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여수 성동교회 유정은 사모님, 또 홍성훈 부목사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좀 더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정은 사모님부터 말씀을 해 주실까요?
2: 네, 저는 여수 성동교회 유정은 사모이고요. 교회 방침을 따라 선교회 또 마음을 다하고 함께 중보하면서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0: 네.
3: 예, 네, 저는 여수 성동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홍성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극동방송 시청자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은 사모님, 저희 중보기도 센터에 네. 또 중보기도 아주 용사로 또 봉사도 해 주시고, 우리 금요일마다 방송되는 예수동행일기 김현우 목사님의 네, 침대를 같이 쓰시는 분이세요. 늘 우리 김현우 목사님 예수동행일기를 네, 들춰보신다고 네. 궁금해하신다고 이렇게
2: 같이 쓰고 있습니다.
0: 네, 같이 쓰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두 분 좀 더 일찍 모시고 싶었는데 기회가 좀 안 됐어요. 그 4월 달인가요? 스리랑카를 직접 방문하고 오셨죠? 네, 스리랑카에 이제 성경 보내기 사업을 참여하시고 직접 보급에도 예,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성경 보급 사역 어떻게 시작되게 됐는지 우리 유정은 사모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2: 네, 저희 교회가 이번 해에 50주년이 되었는데요. 또 50주년을 맞이해서 또 여러 가지 좀 특별한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었던 중에 네. 그중에 이제 성경 보급 사역 한 계획이 있었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을 여러 차례 보내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직접 가서 함께 또 보급하는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 해서 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0: 네.

0: 청동교회가 설립된 지 올해가 이제 50주년이 되는 해군요.
1: 네네, 그렇습니다.
0: 네, 아, 의미 있는 해네요.
1: 네. 네.
0: 말씀 주셨는데 예전에도 해외 성경 보내기 그 사업에 참여를 하셨었다면서요?
1: 네네. 저희가 이전에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라는 네. 나라에 두 차례 성경을 보낸 적이 있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중에 있잖아요.
0: 네.
1: 거기에도 성경이 또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전쟁 중에 있는 그곳에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한 차례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성경을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이제 스리랑카에 가서 성경을 또 보급하신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 그동안은 성서공예 쪽을 통해서
0: 네.
1: 성경을 이제 보내기만 했는데
0: 네.
1: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고 또 되는지 사실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가서 성경을 들고 가서 또 현지에 분들을 만나면서 또 전달도 하면서 또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0: 네.
1: 또 중요한 일인가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0: 네. 현장을 직접 방문하니까 또 감동과 은혜가 있죠.
1: 네네, 그렇죠.
0: 네. 교회분들이 몇 분이나 갔다 오신 거예요?
1: 네. 저와 저희 부목사님 홍성 목사님과 함께 또
0: 네.
1: 장로님 두 분 또 권사님 한 분 이렇게 다섯 명이 대표로 다녀왔습니다.
0: 네. 자, 우리 홍성훈 부목사님. 네.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뭐 견습 선교사시긴 하지만 인도에서 1년간 선교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2: 네네. 인도 남부에 있는 그 타밀라도주
0: 네.
2: 크리시나기리라는 지역에서 그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김영자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그 선교지에서 1년 동안 선교사님 도와서
0: 네.
2: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0: 인도하고 스리랑카하고는 문화권이 좀 같지 않나 싶은데 스리랑카를 방문해서 어떤 좀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2: 네, 일단 뭐 외모도 인도 분들하고 비슷했고
0: 거의 비슷하죠.
2: 예, 그리고 먹는 음식
0: 네.
2: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그 환경들도
0: 네.
2: 제가 경험했던 그 인도
0: 네.
2: 제가 있었던 그 지역하고 매우 비슷했습니다.
0: 그래요?
2: 그래서 굉장히
0: 네.
2: 친근감이 있었고
0: 네.
2: 쉽게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아니 사모님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잘 적응해가지고 두고 가시라는 말씀을 들었다면서요.
1: 네네. 저희 목사님이 뭐 언어도 그렇고 또 음식도 그렇고 여러 또 환경도 그렇고 너무 잘 적응하시고 또 이제 네. 예배에 또 찬양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거기 성소공예 분들이 너무 탐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끝날 때는 두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엄청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0: 네.
1: 다 챙겨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0: 우리 선교사님 체질이신 것 같아요.
1: 예, 예 네. 맞습니다.
0: 스리랑카 나라 그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목사님?
2: 예, 스리랑카라는 그 나라 이름을 현지에서 이제 성서공회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0: 네.
2: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2: 저희에게는 뭐 실론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0: 홍차, 그죠?
2: 네, 홍차 네. 실론티.
0: 네. 네.
2: 면적은 한반도 3분의 1 정도 되고요. 인구는 2,240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불교 국가고요. 불교가 70%, 그다음에 힌두교가 한 10% 좀 넘고요. 그다음에 이슬람교 10% 조금 안 되고요.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 포함해서 한 6%, 7% 얘기하는데 대부분 천주교이기 때문에 저희 개신교는 1% 미만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0: 아, 정말 미약하네요.
2: 네. 네. 이제 공항 입국하다 보면 이제 입국 심사하기 전에
0: 네.
2: 큰 불상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교 간에 이제 분쟁이 있어서 안타깝게 뭐 테러도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0: 네.
2: 지금은 서로 공생하면서 종교적으로 서로 조심하면서
0: 네.
2: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렇게 각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2: 경제적으로는 정치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2022년부터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관광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0: 네.
2: 정부가 재정 관리에 실패를 하고

0: 하고 그래서 국가부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주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겠는데요.
0: 네네. 네, 빈곤층,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이 지금 많이 늘었다고 들었고요.
1: 네.
0: 그리고 매년 사이클론이 스리랑카를 덮치면서 수해를 입어서 집도 물에 잠기고 도로도 유실되고 철도도 끊기는 그런 일이 작년에 일어났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길을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다니면서 직접 그 피해를 입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선교의 자유는 있나요?
0: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교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종교 간의 분쟁이 있었고 지금은 암묵적으로 서로 조심하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선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정부 차원의 그러면 어떤 종교적 탄압이나 뭐 그런 거는 없는 상태인 거죠?
0: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불교를 정치적으로 나라의 종교
1: 국교로
0: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그런 지금 뭐 스리랑카의 어떤 종교 사회 또 경제적인 상황들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회적 또 경제적 상황이라면은 이 국민들의 어떤 마음에 종교에 대한 좀 의지하는 마음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분위기가?
0: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그 현지 교회 아주 작은 가정교회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 건물을 갖춘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 저희가 성경을 전달하러 갈 때 이제 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정말 저희가 갈 때까지 흩어지지 않고 기다리면서 저희가 갔을 때 굉장히 반겨줬고 또 성경을 전달해드릴 때 성경을 받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뭐 어떤 교회는 이렇게 뭐 저희가 한 2시간 이상 지체가 됐는데 거기 평신도 사역자, 여자 사역자 한 분이 아이들 데리고 제가 처음 이제 그곳에 딱 들어갔을 때 뭐 그냥 찬양을 두세 시간 동안 계속 아이들 데리고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형편이 힘든 그런 지역의 어린이들 그리고 성도님들이셨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간절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아, 참 뭐 현장을 이제 방문하고 오셔서 그 감동과 은혜가 마음에 아직도 이제 생생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찬양을 한 곡 듣고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세요?
2: 네, 좋아하는 찬양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또 찬양도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했던 찬양이 또 생각이 나는데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찬양이 생각나고 같이 또 그 현지어로도 부르고 또 그곳 분들도 함께 했던 그 감동이 있어서 갑자기 또 그 노래를 또 듣고 싶습니다.
1: 네. 좋으신 하나님 듣고 저희 계속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좋으신 하나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초대석 여수 성동교회 이 귀한 스리랑카 사역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동교회 우리 유정은 사모님 또 홍성훈 부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성경 보급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현지어 성경을 이제 나눠주신 거잖아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현지어 스리랑카 언어가 어떤 건가요?
1: 네, 그 스리랑카에는 지금 세 가지 언어가 또 같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네,
1: 예전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를 또 통용하기도 하고 또 싱할라어와 타밀어가 있는데
0: 네.
1: 싱할라어가 거의 한 7, 80%가 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져간 책은 싱할라어로 된 성경책을 가져갔습니다.
0: 네. 우리 홍 목사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성경 보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은혜가 있었고 또 기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셔가지고 그 교회 방문들을 꽤 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5군데, 6군데 지역을 돌면서
0: 네.
1: 나중에 또 들은 이야기인데 한 850km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0: 850km요?
1: 네, 그곳에 다니
0: 몇 박 며칠로 갔다 오신 거죠?
1: 저희가 5박 6일?
0: 5박 6일.
1: 네, 일주일 네. 정도 다녔는데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0: 그쵸.
1: 저희가 한 네. 2, 3시간이면 갈 곳을 거의 막 6시간, 7시간 이렇게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0: 네. 보급한 성경책이 몇 권이었어요?
1: 저희가 가져간 책은 여기서 보낸 것은 3,600권인데요.
0: 네.
1: 그곳을 다 가지고 다닐 수는 없었고
0: 네.
1: 850권 정도를 저희가 배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네. 850권. 성경책을 받아든 우리 현지 성도님들의 얼굴이 궁금한데요.
1: 네.
0: 네. 어떤 간증들이 있으세요?
1: 예. 저희가 이제 방문한 곳마다 정말 간절하게 저희들을 기다렸다는 것이 그들의 얼굴이나 또 표정에서도 볼 수 있었고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그 책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갖고 있는 책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어린 아이들인데도 책이 막 더

0: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낡은 그 책들을 보여주면서 이걸 이렇게 자기가 읽고 있었다. 이걸 우리 가정에서도 뭐 가정에서 뭐한 권을 책을 또 돌려 읽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한 권의 책으로 또그 교회를 또 유지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1: 성도가 많은데 그 성경책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0: 네,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돌려 읽기도 하고 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저희가 그 책을 이렇게 한 권씩 나눠드리니까 너무 막 좋아하고 울먹거리시기도 하고 막 저희들을 끼어 안아주시고 막 이게 얼마나 저들에게 정말 복음인지 막 그걸 생생하게 저희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1: 현지에서는 성경책이 엄청 비싸다면서요?
2: 성경책을 실제로 이제 실론 성서공회에서
1: 그러니까
2: 판매를
1: 스리랑카 성서공회
2: 스리랑카
1: 말씀하시는
2: 성서공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직접 일반 서민들은 그 성경책을 직접 사서 자기 개인 성경책을 갖는다는 게 이제 평생 소원일 정도로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한 교회는 한 15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도 작은 교회는 아닌데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150명 중에 한 45명 정도만 성경책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성경책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1: 아니, 개인 성경책을 갖는 게 평생의 소원이다라는 게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0: 맞아, 맞습니다.
2: 그만큼 그분들이 이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간절히 저희 팀을 기다려주셨고 또 반겨주셨고 성경책 받자마자 이렇게 펼쳐서 읽고 있는 읽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 저희가 찍힌 거 보고 그 모습 보고 너무 아름답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 그래도 다행히 스리랑카는 자신들의 언어로 그 번역이 된 성경책이 이미 있었네요.
0: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미러 성경도 있었고 싱할라 성경도 있었는데 또 구하고자 하면은 구할 수는 있겠지만 참 그게
1: 너무
0: 너무
1: 비싼 거죠.
0: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1: 제가 그 우리 두분 모시기 전에 한번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자기 언어로 된그 성경을 갖는다는 것도 큰 복이더라고요. 전 세계 언어가 한 7천여 언어가 되는데 성경 전서가 번역된 언어는 그거의 한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아직도 그 자기 언어로 된 성경책이 없어서 또그 언어로 이제 장기적으로 번역하는 그 사업이 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걸려서 그 나라 언어로 또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서 또 배포하는 그런 사역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1: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 스리랑카 국민들은 참 복을 받은 건데 이게 복음만 되면 되는데 이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이게 좀 보급을 좀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주 여수 성동교회에서 귀한 또 헌신을 성도님들이 해주셔서 성경 보급을 이렇게 하고 오신 건데 우리 사모님께서는 현지에서 성경 보급 외에도 또 다른 사역들을 좀 하고 오셨나요?
0: 저희가 다른 사역들은 계획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만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만 학용품이나 이런 선물들을 또 저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갖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갔던 그 교회가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아이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모들이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형편인데, 근데 교회가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또 복음을 또 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그곳에 가서 저희가 이제 학용품을 좀 전하고 또 목사님이 짧은 또 말씀도 주시고 하셨는데, 정말 그곳에서 또 교회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교회가 그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책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노숙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는 일에 또 교회가 정말 필요한 곳이구나 또 깨닫게 됐습니다.
1: 사모님께서 그 말씀 해주시니까 이제 생각이 났는데 앞서서 이제 스리랑카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들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적인 교육 시스템이

0: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빈 자리를 이제 교회가 네. 채우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교회의 역할이 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이제 사모님의 시선과는 다르게 예, 스리랑카 이제 여러 또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또 느끼신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1: 예, 저는 단기 선교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인도에 1년 견습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단기 선교팀이 들어와서 단기 선교팀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보기도 했고 또 뭐 몽골이라든지 필리핀 쪽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경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번 성경 보급 단기 선교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라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그런 단기 선교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저희가 뭐 프로그램을 특별히 준비해 가거나 무언극이라든지 막 뭘 준비해 가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네. 요청이 있어서 찬양곡 한 곡 준비해서 그걸 이제 저희가 방문하는 교회에서 특송으로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0: 네.
1: 저희는 그냥 가서 성경책을 나눠주는 일 굉장히 단순한 사역으로 그렇죠.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직접 방문해보지 않았다면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랐을 거예요. 저희가 헌금하고 성도님들이 드린 선교 헌금을 대한성서공회에 전달하고 그걸로 이제 3,600권이라는 성경책을 배편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보냈는데 거기까지만 했다면 이 성경 보급 현장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몰랐을 텐데 방문해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역이다.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곳 스리랑카 성도님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전해지고 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저희는 잠깐 다녀오는 그런 방문객일지 모르지만 정말 성경책이 스리랑카 땅의 선교사가 되고 또 성경책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곳 어린 아이들 또 성도님들이 네. 정말 그 스리랑카 땅을 변화시킬 선교사가 아닌가 아, 네.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됐습니다.
0: 목사님 모국어로 자기의 성경을 갖는다는 게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의 발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정말 자신의 언어로 네, 성경책을 갖고 또 이것을 읽는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인데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 여수성동교회 유정은 사모님 또 홍성훈 부목사님 이렇게 함께 모시고 스리랑카에서 성경보급 사역을 하고 오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곡 더 듣고요.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0: 남궁송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스리랑카를 방문하고 오셔서 교회 선교 보고를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이제 봤는데 성도님들께 이렇게 나눴을 때또 간증하셨을 때 어떤 또 은혜가 있었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정말 저희를 이제 보내기 전부터 기도로 교회에서 정말 마음을 모으셨고, 저희가 학용품이나 여러 가지 조금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요청했을 때 갑자기 그냥 또막 적극적으로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가져가는 게 힘들 정도로,
0: 진짜요?
1: 나중에는 짐 싸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걸 다 가져가야 되겠다 또 하는 그 마음으로 또 힘들게 더 가져가기도 했거든요.
0: 모든 성도님들이 즐거이 그냥 참여하셨군요.
1: 그래서 막 정말 적극적인 또그 마음을 또 표현해 주셨고, 또 저희가 가 있는 동안에도 또 기도로 또 열심히 저희들을 후원해 주셨다는 것을 또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좀또 위기 상황들도
0: 아,
1: 있었는데,
0: 그래요? 위기 상황도 있었어요?
1: 뭐 아주 큰 저거는 아니었지만 또 이제 길이 좀 좋지 않고 또 환경이 좀또 덥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저희
0: 항상 이 돌발적인

0: 상황들이
1: 네네.
0: 있더라고요.
1: 그래서 네. 이제 건강이나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0: 네.
1: 그것들을 그냥 아주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게 다 기도의 힘이구나 저희가
0: 네.
1: 이제 깨닫게 되었고, 또 돌아왔을 때는 또 막 역으로 나오셔가지고 열렬히 저희들도 환영해 주셨습니다.
0: 성도님들의 사랑을 또 확인하셨군요.
1: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정말 저희가 대표로 다섯 명이 갔지만
0: 네.
1: 온 교회가 함께 갔다는 또 감동이 저희들에게
0: 아멘.
1: 남았습니다.
0: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2: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사실 몇 가지 염려를 했었어요.
0: 네.
2: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날씨도 덥기도 하고
0: 네.
2: 또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기가 시작되긴 했는데 저희가 4월 말이었기 때문에
0: 네, 네.
2: 비도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0: 네.
2: 이제 모기도 많아서 댕기열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0: 네.
2: 가기 전에 사실 걱정을 하고 이제 우위도 챙겨가고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모기 구경을 거의 못했습니다. 못했고
0: 그래요?
2: 비도 저희가 차로 이동할 때 몇 차례 막 퍼붓긴 했는데
0: 네, 네.
2: 저희가 내려서 걸어가는 동안에는 비를 거의 안 맞았습니다.
0: 네.
2: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저희가 편안하게 이번 성경 보급 사역에
0: 네.
2: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인 것 같고
0: 네.
2: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네. 은혜 현장을 이제 직접 보시고 오셔서 보기 전과 후에 삶이 조금 달라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우리 사모님?
1: 네, 정말 많이 달라졌지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성경 하나가 없어가지고
0: 네.
1: 그렇게 애타게 또 기다리고 또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0: 네,
1: 집에도
0: 네.
1: 막 쌓여있는 성경책이 저렇게 많은데 그것을 읽는 것도 그렇게 참
0: 네.
1: 부지런하게 읽지도 못하고 맨날 바쁘다고 이렇게 뒷전으로 하는데
0: 네.
1: 아 정말 그런 저희 좀 나태했던 모습들이 반성이 많이 되고 회개가
0: 네.
1: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정말 저들이 저렇게 말씀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 심정이 또 나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이름으로만 또 실론티 뭐 이렇게
0: 네.
1: 정도밖에 몰랐는데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고 또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이들이나 그 성도들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제가 또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보급한 성경이 그곳에서 정말 잘 뿌리 내리도록 또 계속 또 기도가 되고 정말 또 제가 들은 것은 이 땅에 저희 여수 지역에도 스리랑카에서 오신 이주민들이 이주민
0: 네.
1: 노동자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도 만났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고요. 뭐 10년 동안 있는 동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 얘기가 너무 정말 안타까웠는데
0: 네.
1: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이주민들에게도 저희가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0: 네.
1: 그것부터가 우리의 선교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0: 네.
1: 생각이 들었고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이 돼야 되겠다는
0: 네.
1: 또 마음도 생겼습니다.
0: 그래요. 사모님 말씀 주셨는데 이게 풍족한 게 복이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
1: 네. 그렇죠? 결핍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성동교회가 앞으로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닐까?
1: 네.
0: 사역이 좀 확장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1: 네.
0: 어떤 사역의 계획 앞으로 또 갖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고 또 스리랑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좀 모으면 좋을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그 기도 제목 관련해서는 우리 사모님께서 나눠주시고 또 스리랑카 기도 제목 관련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1: 네네. 저희가 여수 지역에도 주위에 섬이 많이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또 검은도 지역을 저희가 이제 또 마음에 또 품고 있고 한데
0: 네.
1: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제가 몇 년 전부터 또 생각을 하면서 그곳의 아이들의 또 주일학교나 이런 여름 성경학교를 좀 도와야 되겠다는 네.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한 2년 정도 전부터 여름에 가서 교사들과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

0: 함께 가서 그곳에 아이들을 모아서 또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1: 네네.
0: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곳에 아이들을 또 영적으로 또 필요를 좀 채워주는 것을 또 담당하고 그 아이들이 또 고등학교나 이게 육지로 나왔을 때에
1: 네.
0: 교회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들어가서 만난 아이들이 또 나와 있을 때 그 아이들을 챙겨서 또 교회로 연결을 시켜주고 또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제 돕는 것이 저희의 지금 중요한 또 사역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또 국외적으로는 요즘은 또 선교사의 이름으로 해외 나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1: 맞아요.
0: 것을 들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또 하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또
1: 네.
0: 깨달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갈 수는 없는 그곳에 말씀을 보낼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스리랑카나 또 여러 다른 지역에 또 성경을 또 보내는 일에 또 함께 하도록 지금 계속 교회에서 계획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우리 목사님, 우리 스리랑카 그 선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스리랑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어떻게 품으면 좋을까요?
2: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스리랑카에 전달된 성경을 통해서
1: 네.
2: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그 땅에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성경을 받은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1: 네.
2: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리랑카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실론 성서공회, 스리랑카 성서공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물론 한국 교회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 많이 있지만
1: 네.
2: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뭐 자동차 정비사나
1: 네.
2: 자밭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1: 근데
2: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성경을 보급하고 또 그렇게 아이들과 가정을 섬기는 그런 헌신된 사역자들을 보면서 아, 그분들이 정말 지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두 분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0: 네.
1: 예, 우리는 뭐 아까 사모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널린 게 성경책이라 이게 너무 귀한 줄 모르는데 이 성경이 생명의 책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숨쉬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소망해 보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나누어진 그 성경책을 통해서 스리랑카 땅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히 전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여수 성동교회 유정은 사모님 또 홍성훈 부목사님 함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찬양 지영의 그리스도의 계절 띄워드립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65강 임마누엘 칸트의 내재주의 신학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이후의 현대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는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칸트는 대륙의 관념론과 영국의 경험론, 양대 철학 사상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체계화시켰죠. 계몽주의 영향으로 기독교 존립 자체가 붕괴 직전에 이르자 영국 중심으로 지성적인 기독교인들이 이성적 종교, 자연신론, 즉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한 이 자연신학, 기독교 이신론을 태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며 이성이 모든 사물과 진리 기범의 잣대가 되었는데 여기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불후의 명저서를 통하여 이성 중심의 진리체계에 대단한 비판을 하지요. 왜냐?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이성은 주변을 둘러싸인 감성과 오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완전하게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진리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자연신론이 붕괴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성으로 종교적 진리를 추구할 수 없다면 기독교는 무엇으로 추구할 것인가? 또 다른 저서 실천 이선 비판을 통하여 기독교 진리의 도덕적 실천, 그래서 그동안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였던 그리스도의 선제, 삼위일체, 형이상학적 교리와 구원에 관계된 성경적 진술의 진리의 역사성을 거부하지요. 그러면서 구속자로서 예수의 생애와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모범적 생애를 통하여 받는 도덕적 영감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도덕적 이상으로 믿는 신앙이 강조되면서 구세주로서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거부됩니다. 도덕적인 덕을 향하는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주장하면서 기독교의 은총의 진리를 거부하고 펠라기우스처럼 스스로의 선한 행위와 도덕 구현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 소위 도덕과 양심에 의한 내재주의 신학의 등장으로 이제는 하나님 완성될 그 나라를 거부하고 현세적 인간화 운동으로 현대 자유주의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게 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분노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마리아의 그 헌신 가운데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이 또 분개하고 화를 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헌신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헌신을 보면서 또 비난을 하고 화를 냈는데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의 헌신이 참 귀한 헌신인데 그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을 또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배우고 또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뭐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특별히 마리아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한 옥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의 옥합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재능의 옥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의 재능이 있다든, 우리 찬양대에는 또 우리 찬양대원들은 찬양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재능을 그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소중한 이제 이 향유 옥합을 비싼 향유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하여 깨뜨리고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물질이 그 소중한 것인데 그 물질을 또 주님 앞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하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소중한 것들,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그 마리아의 헌신이고 또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것, 이것이 소중한 헌신인 것입니다. 어느 가정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집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재산이라고 할까요? 그걸 다그 아이 치료를 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 의료보험 제도가 없을 때 특별한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한 병이 들면 거의 그 가정의 모든 재산을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자녀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데 그 아이 때문에 돈을 다 써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는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전 재산이라도 다 들여서 그 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질이 소중하지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냥 붓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설 내용 가운데 오 헨리의 작품이 있습니다. 박사의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아름다운 감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서로 아마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서로 선물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가진 게 없고 그래서 그 남자분에게는 가지고 있는 게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금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시계는 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볼때늘 시계를 들고 봐야 하고 가지고 다니를 못하고 차고 다니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이 남자는 금시계를 팔아서 선물을 그 여자의 그 사랑하는 그 연인의 선물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여자분에게는 아름다운 그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금발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머리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금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사줘야지 하고 머리핀을 산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분도 선물을 준비하면서 뭘 준비를 해드릴까 하다가 늘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계줄 없는 그 시계를 보면서 내가 시계줄을 사줘야지. 돈이 없으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을 판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아름답게 갖고 왔던 가장 소중한 그 머리카락을, 그 연인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주를 산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성탄절 아침에 서로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여자분이 탁 스카프를 예쁘게 쓰고 온 것입니다. 머리핀을 주려고 이제 그 스카프를 벗겼더니 머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머리카락을 다 자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스케줄을 꺼내서 그 스케줄을 드리는데 스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소중한 그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 이것이 값진 헌신인데, 복된 헌신인데, 마리아는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진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보답으로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여인이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걸 보고 비난하고 붕괴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제자들은 또 가룟 유다는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적어도 300데나리온이면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또 금액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적어도 3천이나 4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런 비싼 향유입니다. 이런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을 때 오늘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분을 내었다고, 여기에 화를 내었다, 분노했다, 붕괴했다.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화를 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심인물이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중한 일을 할 때, 아름다운 헌신을 할 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비난하고 붕괴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비판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잘했다고 하고 잘못된 일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비판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일들을 찾아보는 것, 자신을 비판하는 그런 일. 물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비난인 것입니다. 여기에 화를 내면서 분노하고 붕괴하면서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비난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소중한 헌신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비판받을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화를 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단해버리면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화를 내어도 비판을 받아도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의 시간은 지나버렸습니다. 미래의 시간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그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베다니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아 이때라고 하면서 옥합을 깨뜨렸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지금 이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엿새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 부모님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전도할 계획을 세웠지만 나중에 해야지. 나도 바쁘고 부모님도 바쁘니까. 그러나 막상 하려고 보면 부모님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일반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있지만 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일은 바로 지금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의 단편 집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편 집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 왕이 살아가면서 아마 삶에 좀 해이가 있었는지 그런 궁금한 게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한지,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현자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현자가 대답을 하질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왕도 그 노인이 일하는 그 일을 돕고 있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막 피를 흘리면서 거스러진 것입니다. 그때 왕이 그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는 그때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세요. 저는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은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제부터는 왕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왕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왕을 돕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 현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왕에게 그 대답을 합니다. 이제 대답을 하겠다고.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는 지나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아니했고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좋은 일은 지금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귀에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한, 지금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좋은 일을 행하는 것, 항상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지 아니하면 이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면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 기회는 우리에게 영원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은 겸손히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향유를 부어드린 것만 해도 소중한 헌신인데,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그 여자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영광, 자신의 소중한 면류관을 주님 발에 향유를 붓고 나서 자신의 그 영광으로, 자신의 그 면류관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또 겸손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이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은혜는 겸손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감사에서 나오는 헌신이었습니다. 스비당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함이라라. 오늘 그 베다니에 그 잔치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곳에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동생이 누구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부모처럼 의지하며 살았던 그 오라버지를, 죽어서 냄새나고 장사되었던 그 오라버지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이 감사의 마음을 보답해야지라고 하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언가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그 감사의 표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름, 우리가 지나온 삶 속에서 나사로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순간 많은 사고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 우리의 헌신이 그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헌신이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헌신이, 찬양단 헌신도 그런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의 헌신을 드릴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혼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분이 누구였을까?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분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분이시다.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물건들보다도 또 가장 소중한 분이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의 발에 붓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입니까? 뭐 가정에서도 이렇게 번호를 정한다고 그래요. 어떤 가정은 뭐 강아지가 1번 되어 있는데 뭐 자기는 5번째, 5번째나 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요.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향기를 남기는 헌신이었습니다. 3절 말씀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옥합은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는 다 부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그 향유의 향기였습니다. 이 향기를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운 혼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오늘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향기가 2000년이 지난 다음 지금도 그 향기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향유는 없어졌지만 옥합은 깨뜨려졌지만 여전히 오늘 그 향기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평가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은 오늘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보시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들 바로 주님이 그렇게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분노했는데 분노하고 또 다른 제자가 분노했는데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 이선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탐심의 마음 때문에 사실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선적인 겉으로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헌신의 영적인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주님을 향한 헌신에는 참으로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가치를 알았지만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을 알았지만 가룟유다는 그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유다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시고 있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주님은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이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이었는데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이었는데

0: 그걸 깨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비한 것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것 시간의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의 허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영적인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간 허비하면 안 되잖아. 나 공부해야 돼.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일 중독자들도 있어. 아니, 예, 시간을 허비해야 돼. 일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허비한 것으로 생각, 영적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교를 하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또 귀한의 문을 드리는 것, 그 속에 영적인 무한한 가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허비가 아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가치를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수정교회, 이 아름다운 헌신들, 주님이 기억하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행하고 있느니라. 주님이 항상 기억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22-9561번 061-722-9561 순천수정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격려해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하지만 언어를 통해 사람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거나 말 한마디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로 인해 받는 상처 중 가장 큰 상처는 평소에 믿고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인데요. 거짓 증거가 그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거짓을 버리라고, 진리를 말하라고 권고하는데요.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생활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언어는 하나님께 열납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언어가 사람에게 거슬리는 언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도 거슬리는 언어일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 없이 한 말은 꼭 하고 나선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올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과 거짓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체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하얀 거짓말, 이것도 죄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때로는 하얀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애굽인들이 왜 살렸냐고 묻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건장해서 자신들이 이르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찾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 일로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데에서 구원함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지요. 이처럼 생명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하얀 거짓말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이라 괜찮다며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하얀 거짓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생명에 관련된 말들이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 판 것의 일부를 감추어 두고 재산을 다 판 것처럼 베드로 사도에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 거짓말을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때론 욕심 때문에 거짓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0: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1: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시편 제1권 제1편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 제2편
3: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0: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 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0: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1: 제4편.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0: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1: 시편 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0: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2: 여호와의

0: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1: 제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2: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세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1: 제7편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2: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부하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듬이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1: 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2: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0: 여호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편에 맞춘 노래.
0: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1: 제10편
2: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품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에게는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0: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 제 11편 다윗의 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2: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1: 제 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2: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1: 제 13편 다윗의 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2: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0: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1: 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2: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가 가까워진 그 순간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식기 쉬운 순간, 사랑이 흔들리기 쉬운 자리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또 주님께 충성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밤

언제나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 가운데 가득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아론 한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원입니다.

네, 오늘 첫곡 듣고 왔습니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렸어요. 6월 24일 수요일 밤, 수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걸어왔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이 저녁, 오늘 이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마음에 깊게 새기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연주곡 한곡 준비해 봤는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피아니스트 한승욱의 연주로 함께 듣고요. 이 연주곡은 특히 이 파도 소리가 배경에 들어가 있는 아주 독특한 트랙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운데요. 여름밤 기분 좋게 올려드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9507님 인사해 주셨고요. 좋아하는 찬양이 들려서 자다가 정신이 차리고 잠을 깨웠습니다. 8385님,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궁금하네요. 4918번님께서는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예수 사랑하심은 신청드려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찬양은 짐니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4918번님의 신청곡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 This I Know 침례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의 끝곡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Jesus More Love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내일 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에게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폭풍을 만났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한 시간이면 족한 뱃길인데 밤새 거친 물결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우리의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9시간 동안 추위와 파도와 싸웠는데요. 그런데 새벽 4시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줄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해고 통지서, 소송, 압력,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 시련과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찬양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의 얘기를 찬송이어서 클래식 콰이어의 주품에 품으소서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다시가 찬양하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폭풍을 제어할 능력은 없지만 그때 어디를 봐야 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 찬양과 함께 문자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는 지선선사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사랑을 받은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8865번님께서 청주 사는 조윤식 집사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부탁드립니다. 이 찬송 신청해 주셨어요. 네,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할까요? 8845번님께서 남편과 걷기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시면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애청자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고 기도가 흘러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먼저 8865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듣고 오시죠.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세바스찬 듬리의 영어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8773번님께서 귀한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요. 가족 모두가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 나눠

주셨습니다. 여러분, 8773번님의 귀한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그릇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 그리고 3762번님께서는 아내가 육아로 많이 지쳤고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었는데 너무 많이 지쳐있는 상태시라고요. 아기는 방금 잠들었고 같이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방송 앞으로 두 분이 모이셨다고 하니까 벌써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가정, 우리 3762번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금 하는 모든 고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가정의 모든 선교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들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 함께 들으시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려지는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곡 더 듣고 오셨는데요. 조수아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마커스의 죄 없으신 주독생자, 방금 들으신 찬양 한웅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으로 오늘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아픔과 질병이 닥쳐올 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폭풍이 불어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시편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 고통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붙들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말씀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근심, 걱정, 수고 다 주님께 내려놓고 안식을 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며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양이 된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김들내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한병호가 부른 부르심 따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들어야 할 말도 많고 따라가야 할 기준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맞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모키 노폴의 I Need You Now, 휘트니 휴스턴과 시시 와이너스가 함께한 Count On Me, 헤더 헤들리가 부른 Here I Am To Worship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조준모와 비안이 함께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한웅재의 공중 나는 새를 보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말좀 들어라, 이 말을 성경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들으라라는 이 한마디가 그들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자주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살았다는 뜻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다른 소리에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들으라고, 그 음성을 놓치지 말라고 붙잡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을니 하세의 Oh What a Moment, 브루클린 태브너클 콰이어와 테란더 그린이 함께한 He's Been Faithful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

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유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젤라 애슈인의 나라를 위한 기도문으로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며 전쟁의 공포를 기억하며 다른 인종과 나라들이 서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힘쓰도록 도우소서. 지금 사람들 간의 불화와 폭행 속에서 우리 자신이 역할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교만과 분열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신뢰가 의심을 대신하고 우정이 두려움을 대신하며 주님의 화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게 하소서. 주여, 전쟁에서 사람들이 당한 모든 피해들에 대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우리 세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라의 위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6.25 전쟁일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요.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아직도 분단 가운데 있는 이 현실과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면서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되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은 나는 기도를 하는 죄를 쉬지 않으리 조정훈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자유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진실로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전쟁에서 사람들이 당한 모든 피해들에 대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우리 세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루빨리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산 가족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집과 터를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신 분들,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의 아픔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요. 또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길, 그리고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 수 있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로 함께 하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날로 함께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영어 찬송가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찬양.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박진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나라의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그리고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에 복음 통일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죄가 처음부터 죄처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제이시 라일 주교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죄의 유혹들은 험악한 모습보다 한번 정도는 괜찮을 거란 달콤한 속삭임으로, 때로는 모두를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선의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혹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화려하고 매력적인 세상 속에서 날마다 타협이 아닌 단호한 분별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연희엘의 비워주소서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온누리 원십의 정결하게 하는 셈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문소아의 고난 내 영혼 편의실 곳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듣고 오셨습니다.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브너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캠퍼스 월십의 예수 담기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맞이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 전쟁이 벌어졌던 날입니다. 올해가 2026년이니까요. 벌써 76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주일이었죠. 모두가 잠들었던 아마 지금쯤이면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는 북쪽에서는 남침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6.25 한국전쟁의 아픔을 점점점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 평온하고 또 북한과는 단절된 채 이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몇 대 강국에 들 만큼 경제도 발전하고 또 부강해졌고 너무나도 살기 편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남북한은 아직 전쟁 중인 상태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이 전쟁의 아픔이 다시 시작돼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항구적으로 또 영원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앞으로도 필요하고요. 또 한국교회가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모아 삼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함께 하셨어요. 분단이 된 지 80년이 넘었고 또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76년. 분단의 세월이 금방 끝나고 통일이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또 오랜 세월 분단된 채로 살아올 걸 예상하거나 생각했던 그때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단 세대가 이 땅을 떠나고 지금 분단된 채로 태어난 우리의 세대들은 분단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통일일 또 먼 얘기, 낯선 얘기들, 그냥 꿈 같은 얘기로 치부하게 됐죠. 민족의 아픔,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피를 흘려 싸웠던 그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6월 25일, 76년 전에 그 총성, 포탄, 이런 피해들, 죽음들 뒤로하고 이제는 남북이 다시 하나됨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 민족이 하나됨,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 마음들 흩어지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함께해야 합니다.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겨나야 되고요. 더 많은 기도의 모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북한의 통일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그런 간절한 열망들 나눠주시고요.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저 북녘 땅에도, 중국과 러시아에도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정보들도, 소식들도 나눠드릴 텐데요. 오늘도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함께 하실 거고요.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또 생각을,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왔고 지금은 한국 사람이 된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5: 저는 목동에서 온 찬송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한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입니다. 76년 전 모두가 잠들었던 주일 새벽, 북한은 소련과 함께 남한도 공산화하고자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그로부터 76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로 지내온 지 7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남북은 전쟁 중이며 휴전이 장기화된 것일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을 맞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피 흘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나 되는 그날을 놓고 더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6.25 한국전쟁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야, 오늘이 6.25 한국 전쟁이 76년 전에 벌어졌던 그런 날이네요. 평소에 6.25 좀 생각하고 사시는 편이세요?
1: 저는 늘 생각하고 있죠. 언제 전쟁이 터질까도 북한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맨날 발표장을 못 차고 있습니다.
0: 항상 좀 언제든 전쟁이 또 벌어질 수
1: 네,
0: 있다라는 좀
1: 맞아요.
0: 두려움이.
1: 네,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서 쉬고 있는 날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긴장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0: 잠깐만요. 북한에서는 나만이 쉬는 날에 쳐들어왔다라고 배우셨어요.
1: 저희는 우리가 진짜 주일이라서 평온하게 쉬고 있는 새벽 4시에 남자 선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이래서 항상 긴장하게 살았던 그게 있어가지고 6.25만 되면 저희는 당연히
0: 야,
1: 긴장했습니다.
0: 완전 반대로 알고 있죠.
2: 네,
0: 그죠?
2: 맞습니다.
0: 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2: 북한에서 쳐들어왔다.
0: 주일날.
2: 새벽.
0: 네.
1: 근데
2: 갑자기 쳐들어왔다.
0: 이게 참6.25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는 하기에는 국제법적으로도 봤을 때 북한에서 쳐들어왔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에서 쳐들어온 게 맞는데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아마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명칭도 다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죠?
3: 6.25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네, 우리는 6월 25일에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 근데 북에서 부르는 명칭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1: 저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오.
1: 왜 해방이냐 막 그랬는데 남소선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0: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공산정권에서 봤을 때는 남한의 인민들이 국민들이 미국 안에
1: 맞아요.
0: 식민 상태로 계속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1: 맞아요.
0: 이들을 소위 북한 정권이 이제 구원시켜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1: 네네. 막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0: 그
1: 그래서
0: 얘기를 지금도 계속하잖아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1: 네,
0: 계속.
1: 맞아요. 저희도 그걸 그렇게 알고 왔는데 한국에 안 왔으면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도 몰랐을 거잖아요. 진짜 새로운 걸 알고 처음에는 모두가 우리는 너무나 깊은 세뇌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진짜 아닌 게 거짓말한다고 아니라고 막
0: 맞아요. 우리 사랑이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3: 조금 놀라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교육을 받고 다른 시각으로 살아왔다는 게 사실 너무 놀랐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만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도 있구나라는 또 다른 측면을 마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 또 탈북민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갈등이 벌어질
1: 맞아요.
0: 수도 있거든요.
1: 처음에 진짜 우리 하나원에 있을 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남치민이 북치민에서 무슨 소리 하냐 이러면서.
0: 북에서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1: 남한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남침이라고 막
0: 용어가 다릅니다.
1: 우리도
0: 우리도 남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1: 남한에서 쳐들어와서 남침이다 뭐 이러고 그랬어요.
0: 우리는 남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2: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왔다.
0: 그래서 남침이다.
1: 그래요?
0: 같은 남침인데 의미가
1: 다르네요.
0: 요즘에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6.25 한국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남침이라고 하잖아요. 북에서 남쪽을 쳐들어왔으니까. 근데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이죠라고 얘기를 했대요.
3: 이거 또 다른 접근인 것 같은데요.
0: 침략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체가 북한이 남쪽을 침략을 했다라고 해서 남침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참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에서도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주류 또 세대가 되면 이런 용어 표현에서도 이제
1: 맞아요.
0: 많은 문제들이 그렇죠
2: 갈등을
0: 있을
2: 있을
0: 수
2: 것 같아요.
0: 있다라는
2: 그
0: 거예요.
2: 개념을 진짜 한번 확 잡고 가야 될
1: 그런
2: 필요가
1: 것 같아요. 이게
0: 느껴집니다.
1: 누가 어디서 쳐들어왔는지 주체만 확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솔직히 이 용어 하나 가지고도 사회적 갈등을
0: 맞아요.
1: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0: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3: 맞아요.
0: 볼 수도 있고.
3: 그래서 더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교육을 그런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야

0: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네.
0: 이 국사나 한국사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부분, 근현대사적인 역사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0: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죠.
1: 네. 근데
0: 가장 중요한 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미래를 더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이게 대충 알면 문제들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0: 맞아요.
1: 네. 소위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정치 성향을 이렇게 평가받게 되기도 하고.
0: 맞아요.
1: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용어 가지고도 또 개념 가지고도 있긴 했지만
0: 네.
1: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0: 네.
1: 나라다.
0: 전쟁 중입니다.
1: 근데 지금 아까 뭐 북에서 오신 행복이님은 네. 아, 또 전쟁이 언제 벌어질까 이렇게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네. 남쪽의 두 분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0: 사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정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큰 소리가 나면은 조금씩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요.
1: 너무 가깝게 있어서.
0: 네, 네. 가끔은 정말로 전쟁이 다시 나는 건 아닐까? 우리가 휴전 중이라고 하는 상태이다 보니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3: 아까 말하신 요즘 세대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1: 네.
3: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평소에는 많이 안 하고 사는 거 같아요.
1: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네. 전쟁 중인 나라라는 걸 잘 모르겠죠.
3: 네, 네. 그래서 예전에 한 초등학생 정도에는 뭐 뉴스가 이렇게 크게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크다가 계속 비슷한 기사들을 보고 하니까 또 그렇구나.
1: 그렇구나.
3: 네. 맞아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 이게 무감각해진다는 게 이제 네. 문제거든요.
0: 아, 네,
1: 사실은 뭐 서울 이런 경기권에 강원도 네. 사시는 분들만 해도 약간의 경각심이 있는데
0: 네.
1: 충청도 이남, 뭐 전라도나 뭐 네. 경상도나 제주도나
0: 네.
1: 사실은 저도 이제 남쪽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0: 네.
1: 전쟁 뭐 이런 전혀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끼고 살아왔거든요.
0: 근데 있잖아요.
1: 네.
0: 파주는 너무 살기 좋아요. 아. 너무 살기 좋은 평화도시라서
1: 우리 파주 홍보대사님.
0: 네. 정말 너무 살기 좋으니까 꼭 무서워하지 마시고 많이 보러 하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이게 그러니까 뭐 무서워할 필요는 네. 전혀 없고
0: 네.
1: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다.
0: 네.
1: 언제든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0: 네.
1: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0: 네.
1: 나라라는 걸 사실 국제적으로는 바라 보고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해외 나가 보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든지 어떤 북한 관련된 뉴스를 접한 외국인들은 어디네 괜찮아?
0: 맞아요.
1: 거기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는데
0: 맞아. 정작 우리는 태어난데
1: 그러니까 무뎌지면 우리의 대비 태세나 전쟁에
0: 네.
1: 대한 생각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한 이제 관심조차 없어지다
0: 맞아.
1: 보니까.
0: 네.
1: 네, 주민들이 어떻게 살든 네, 이렇게 네. 남의 얘기처럼 여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4: 그렇죠. 근데 무뎌진 속에서도 교회들에서 항상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항상 북한의 상황을 이렇게 네.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나마 좀 이 교회를 나갈 때마다 그래 북한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4: 아마 사회 속에서 그냥 살면 북한을 전혀 잊고 살았을 것 같아요.
1: 사실 이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이 대부분 다 좀 부정적이고
0: 네.
1: 두려움을
0: 네.
1: 갖게 하는 뉴스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0: 맞아요.
1: 세상 속에 살면은 또는 네. 점점 무뎌져 갈 수가 있지만
0: 네.
1: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0: 맞아요.
1: 하고
0: 맞아요.
1: 기도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주니까
0: 네.
1: 그래서 저희 OFP데이나
0: 네.
1: 이런 극동방송의 또 새벽 북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러분이
0: 네.
1: 자주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 행복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역할도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고
0: 네 맞아요. 교회가 조금 더 앞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더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품어주시고 북한 땅을 향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1: 네.
0: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돕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1: 그럼요.
0: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3: 맞아요.
0: 행한다면
3: 네네.
0: 조금 더 사회가 더 빨리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3: 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남한 사람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도록 해주신 데는 큰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앞서서 복음통일과 북한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네.

0: 부모님께서 항상 6.25 때이 시즌만 되면은 막 전쟁 기념관 이런 데를 항상 데리고 가셨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나도 내 자녀한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고 이끌어 오셨는지 꼭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1: 6.25 한국전쟁 발발 예를 놓고 언제쯤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또 남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 시작은 우리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2: 네,
1: 네, 이 땅에서 다시는 피 흘림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남북이 서로를 향해서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2: 맞아요.
1: 나아가서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빨리 하나가 될수 있도록,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이 더 관심 갖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더 따뜻한 마음 갖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 행복이었습니다.
4: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5: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1년 만에 6계단 상승해 세계 21위에 올랐지만 경제 성과 부문은 성장률 둔화와 물가 부담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애플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필즈상 수상연구팀이 2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수학 증명 프로젝트를 단 5일 만에 완료하면서 수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 보도입니다. 아시아 해양의 열 축적량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과 한국이 새 핵물질 생산 공장 가동 이후 군수공장과 핵 관련 기관들의 특별 당세포 총화를 지시하며 충성 결의와 생산 독려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중 관계 복원과 경제 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어 개인과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스페인을 상대로 무실점 선방을 펼쳐 화제가 된 카보베르데 골키퍼 보지냐가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어머니와 월드컵 경기장에서 재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명동과 남대문 시장이 다시 서울 대표 관광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1년 만에 6계단 상승하며 세계 21위에 올랐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 27위에서 올해는 21위로 상승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를 뜻하는 이른바 3050클럽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부문이 크게 개선되며 전체 순위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생산성과 노동시장, 금융 분야 평가가 나란히 상승했고 인공지능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과학기술 경쟁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기술 인프라 부문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과학 인프라는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경제 성과 부문은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순위가 34위에서 53위로 크게 떨어졌고 고용과 물가 부문 평가도 악화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성장 둔화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며 올해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경우 국가 경쟁력 순위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애플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업계에 몸담았지만 지금과 같은 반도체 부족 현상은 처음 본다며 공급난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서버 구축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장기 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업체들이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 집중하면서 스마트폰과 PC에 사용되는 일반 메모리 공급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소비자용 메모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은 원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차세대 아이폰 가격도 상당폭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확대가 반도체 시장 구조와 전자제품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필즈상 수상연구팀이 2년 넘게 진행해온 수학 증명 프로젝트를 단 5일 만에 완료하면서 수학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개발한 수학 전문 AI는 필즈상 수상자인 마리나 바조우스카 교수 연구팀이 공개 협업 방식으로 진행하던 형식화 작업을 단기간에 완성했습니다. 형식화는 수학자가 작성한 증명을 컴퓨터가 한 줄씩 검증할 수 있는 코드 형태로 바꾸는 작업으로 수학 이론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구팀은 그동안 형식화 과정을 공개하며 수학자들이 함께 지식을 축적하고 증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AI가 불과 며칠 만에 전체 작업을 마치면서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AI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수학자들은 현재 AI가 박사과정 학생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구자들이 직접 증명을 따라가며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AI가 모든 과정을 대신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사이언스 보도입니다. 아시아 해양의 열 축적량이 관측일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아시아 해양의 열 함량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는데요. 해양 열 함량은 수심 700m까지 저장된 열의 양을 의미하는 지표로 해양 온난화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양과 서태평양, 북극해 일부를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 해역에서 해양 폭염 현상이 발생했으며 해수면 상승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인도양 연안과 필리핀, 일본 사이의 해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아시아 방향으로 집중되면서 수온과 해수면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세계기상기구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이 폭염과 가뭄, 홍수 같은 극한 기상현상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조기경보체계와 신속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새 핵물질 생산 공장 가동 이후 군수공장과 핵 관련 기관들의 특별 당세포 총화를 지시하며 총선결의와 생산 독려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새 핵물질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한 이후 영변과 박천, 태천 등 군수공장과 핵 관련 연구기관들의 특별 당세포 총화를 직접 소집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총화는 새 핵물질 생산 공장 가동의 의미를 학습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총화 결과와 충성결의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간부들과 당원들은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작은 실수도 정치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과 군수공장 주변에는 무장 보위대가 추가 배치되는 등 경비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중 관계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어 개인과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신의주를 중심으로 중국어 개인 교습을 받으려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중국어 실력이 미래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북중 무역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중국어 학습 열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이나 통역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수요 증가로 중국어 과외비는 크게 올랐고 과외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중국어를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기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어 능력이 실제 취업이나 소득 증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 중국 방문 경험이 있거나 무역 부문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까지 과외 요청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문 교사뿐 아니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중국어 수업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중 교류 확대 기대가 주민들의 교육 수요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명동과 남대문 시장이 다시 서울 대표 관광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결과 남대문 시장과 명동 관련 온라인 언급량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남대문 시장은 칼국수와 갈치조림, 만두 같은 먹거리뿐 아니라 그릇 상가와 꽃시장 등 감성 쇼핑 공간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명동 역시 명동 교자와 K-뷰티, 약국 투어, 쇼핑 등을 즐기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대표 관광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소비 규모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송 프로그램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소개된 맛집과 쇼핑 명소들이 실제 방문 수요로 이어지면서 명동과 남대문 상권 회복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K-뷰티와 한국식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련 소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명동에서는 화장품과 의약품, 패션 상품을 구매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남대문 시장에서는 전통시장 특유의 분위기와 가성비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업계는 한국 문화와 일상을 직접 체험하려는 외국인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련 상권의 성장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5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전 지역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8도에서 18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 평양과 진남포는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18도, 평양과 안주 17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안주 진남포 모두 24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와 삭주 16도, 강계 14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와 삭주 강계 모두 23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 하루 동안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장현과 개성 사리원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사리원 17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7도, 장현과 사리원 24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장진과 해산, 원산과 고성의 하늘 구름이 많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 원산 17도, 고성 16도, 해산 11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23도고요. 원산 21도, 고성 19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운기는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운기 성진 15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19도, 청진 18도, 운기 1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25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6월 25일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날이 이제는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한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날

0: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머자나 저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북녘의 주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더 많이 관심 갖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1: 내 영혼이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동북부에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해발 2815m인 이 헬몬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쌓여있고요. 밤과 낮 사이에 극심한 온도차로 매일 엄청난 양의 이슬이 맺힌다고 하죠. 이 산 정상에서 맺힌 이슬은 아침이면 녹아서 작은 시내로 흘러내리는데 이 작은 시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시작점입니다. 같은 근원으로 이루어진 두 거대한 호수에는 큰 차이점이 있죠. 헬몬산의 이슬을 받아들인 갈릴리 호수는

다시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물이 도는 갈릴리 호수는 풍부한 어족이 자라나며 지역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삶의 터전이 되었죠. 반면에 갈릴리 호수보다 다섯 배나 더 큰 사해는 어떤 물고기도 식물도 살지 못한다고 하죠. 요단강의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해서 물이 썩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에서 받은 생명의 물을 똑같이 받은 두 호수지만 흘려보내는 호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호수가 되었고요. 고이기만 하는 호수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죠. 우리가 매주 받은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떻게 간직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생명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받아두는 것을 가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와도 같은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그리니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보화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구하며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같이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주의 사자를 인정하고 방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봉사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선임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뭐 좀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뭐를 갚아야 되느냐 하니까 게하시 자기 종이 여기는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서 1년 후에 당신은 애를 안아볼 거라고 했을 때에 수넴 여인은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인물인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은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이름이 있는데도 이름을 안 부르고 부산댁, 안성댁 그렇게 부르더라고. 참 여자들 그거 보면은 가만히 항의 안 하고 기다리는 거 보면 참 훌륭한 여인들이에요. 우리 사람도 여기 와서 뭐 사모님 사모님 그랬는데 요셉 목사가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요셉 엄마 요셉 엄마. 우리 사람도 이름이 있어요. 김추르리 가을 추자하고 이천이라고 하는 그 2차로 우리 사람 이름이 이제 분명히 있는데 뭐 보면은 옛날에 뭐 말순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이 영자, 영옥이, 숙자 그냥 이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름이나 지어주는 것이 상례였었는데 이 수넴 여인은 그냥 수넴 여인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르지만은 하나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수넴 여인 같은 여성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교회 봉사하는 여자분들,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첫째로 인자한 여인이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

0: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순천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한 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오늘 또 찬양 한 소절을 나눠주시면서 그 은혜의 고백을 북녘 땅 가운데 고향 땅까지 함께 전해봅니다. 찬양 후에 무산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고백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무산에서 온 김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잘 잡게 하시고 우리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고 하늘과 하늘,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꽃향기로 살아가렵니다.
1: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향한 찬양의 고백,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올려드릴까요?

찬양사역자 신현재 씨의 네,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 땅 가운데 고락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주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의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자매의 고백과도 같이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고향 무산을 더불어 북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찬송이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우리 옹기장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 선곡 내 진정 사모하는으로 함께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번더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향한 이 찬양의 울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여있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에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소만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하였다. 우리를 땅끝에서부터 붙드시며 굳게 붙드시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6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수면 위에 드러나 보이는 면적이 전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 굉장히 큰 덩어리는 바다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의 관용구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수면 위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내용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성을 떠나서 피난길을 걷고 있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한 길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압살롬의 모습은 대단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시대는 무너지고 저물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압살롬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반역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도발적인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그것이 아이도벨이 계략해낸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참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얻게 될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전 왕에게서 새로운 왕에게로 모든 권력이 이동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권교체라고 하는 확실한 카드를 드러내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 내적으로는 압살롬을 지지하는 자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 그리고 다윗 왕, 다윗 왕조하고는 완전히 이제 길을 다르게 가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새 시대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지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의 지혜로 짜낸 계략, 그리고 그것을 훌륭하다고 여긴 압살롬의 따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보란듯이 백주대낮에 동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자신들이 세워둔 완벽한 시나리오에 따라 자신들의 승리가 목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쫓아가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열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심판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내용으로 하실 일을 아이도벨이 스스로 짜낸 계략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다르게 펼쳐지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과 압살롬은 철저히 자신들의 반역과 자신들의 성공적인 정권 교체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위상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심판,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자신들의 행위로 보이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이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이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무엘서 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압살롬과 아이도벨과 후세인데, 우리가 말씀을 쭉 봐와서 알 수 있듯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이제 같이 반역함으로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후세처럼 보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 역시 모사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 압살롬 쪽에게로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후세는 다윗과 함께 그 피난의 길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는 내게 있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라고 하는 임무를 맡기고 압살롬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후세는 찾아와서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이 후세를 압살롬 쪽에로 위장전향시켜서 너는 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라, 이렇게 임무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기도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다윗이 한 행동은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아이도벨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에게는 이것이 큰 악재입니다.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붙들고 있는 단 한 가지는 이 뛰어난 지략가이요 모사인 이 아이도벨의 지혜를,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여 원어 없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고, 후세가 찾아왔을 때에는 이 후세를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것입니다. 다윗의 특별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이 처한 이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미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인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62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분명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62편의 시, 기도를 어떠한 배경하에서 언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이고,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에 이 시를 기록하고 이 기도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번째, 바로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다윗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게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아들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나를 배반한 이 아들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 피난길, 죽음의 길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있을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편 62편의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는 단 하나의 사실에 자신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 나의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랄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기도는 자기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삶을 다 내어 맡긴 거룩한 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로 이끄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시는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만 있겠다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그 같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내 생애에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과 그 동행하심이 내 삶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위급할 때에 찾아오셔서 그 파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주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그 주의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나를 영광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영광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여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이 죽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내가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과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실 것이다,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62편을 비탄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탄시라고 부르지만, 이 다윗의 기도를 철저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신뢰와 믿음을 두고 있는 믿음의 시요 신뢰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시점입니다. 자신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대로 끝이 나서 망할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신들을 다 죽일 수도 있다는 위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손을 뻗쳐주실 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라고 하는 그 기도만을 주 앞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룻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뭐 이사, 이민, 이주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땅을 떠나야만 하는 그 각박하고 공고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건너간 모압 땅에서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 힘이 없는 세 여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모압 며느리 오르바는 돌려보내고 룻도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죠.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고백이 더 있습니다. 어머니의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룻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인으로 자기가 살아야 합니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고 그래서 그 어떠한 보호 조치가 없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의 자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지만 돌아가게 됩니다. 룻이 보는 것은 이게 답니다. 돌아가면 고단하게 살 거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 거다. 그러나 이 룻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와 만나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룻은 전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내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높이 영광 가운데 들리게 하셔서 내가 참 복받고 살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은
룻의 생애 가운데 시행된

되었고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의 전 생애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의 삶으로 증언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에서 열심히 순종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여러 정황 속에 처합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참 복이다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만한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굉장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그 정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내게 보이는 것과 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생애에 작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작정을 두신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 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올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만한 그런 고난과 시련의 길을 내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잘 살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때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이고 그렇기에 나는 망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깨닫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내 힘으로 왔는가? 내 능력으로 왔는가? 내 지혜로 왔는가? 내 실력으로 쌓아 올려 왔는가? 아니요. 내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다 한 줄 아는데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훨씬 큰 하나님의 손길이 내 생애를 붙드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돌아보니 주의 은혜로 여기에 왔더라. 주의 은혜가 크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앞에서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서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지까지 하신 일들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일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진이 보여준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쫓아 가야 할 순종의 예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0: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만들어내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 삶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왔던 이 길을 아직 오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으니 기다리고 잠잠히 주만 바라보아라. 이것은 잘 될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채워주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은혜의 궤적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기도가 우리의 소망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수모를 줄 수 있을 만한 참으로 곤고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남아있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리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 다윗처럼 주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 지키며 잠잠히 주만 바라보겠다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평생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6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잠잠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붙들며 잠잠히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25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의 지역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 경상권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황해도에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함경남도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1도, 광주와 목포, 부산이 20도, 서울과 대전, 대구, 여수, 포항이 19도, 신의주와 강릉이 1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17도, 강계와 함흥, 춘천이 16도, 청진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개성 27도, 대전과 여수, 목포와 제주가 26도, 춘천과 대구, 부산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포항이 24도, 함흥과 해산이 23도, 신의주와 강릉이 22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1.5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바로 그곳을 잠잠히 지키며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

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를 예수님 자리라고 표현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값은 얼마짜리라고 매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 자리라고 하는 참 적절한 표현을 감히 우리가 안고 오늘도 새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은 동족 전쟁 비극의 역사로 기록되는 6.25 기념일입니다. 수많은 희생과 씻기지 않는 아픔이 머무는 오늘 여기에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생명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 앞에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숙이며 아침 예배 준비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후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오시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코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에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이 나훔서의 말씀은 요나서의 이제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요나서가 기록된 후에 약 100년에서 한 110년 후에 이 나훔이 활동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요나서는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니느웨가 아주 이제 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사흘길을 가야 될 이 엄청나게 큰 니느웨성을 딱 하루 갔는데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자복하면서 모든 백성들, 왕까지 또 가축까지 할 것 없이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0년에서 한 110년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 이 니느웨가 요나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을 했죠. 자, 이렇게 용서를 경험하면 사실 이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끝까지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내게 주신 은혜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면 그 감사함으로 받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복을 주시는데 교만해지는 거죠. 이게 그 근원에는 뭐냐?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힘을 키우고 또 국가가 강성해지니까 결국 그 힘을 어디로 쏟냐? 전쟁과 정복에 쏟게 되죠. 결국 이 니느웨의 강성해진 힘은 북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였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아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남유다를 또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때 산헤립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고대의 전쟁은 누구의 신이 더 센가에 관한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아수르가 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찌르고 남유다를 압박하면서 이제 아, 저 여호와보다는 우리 신이 세구나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고 결국은 교만과 멸망을 향해 점점점 나아가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동시에 이 아수르를 향해서는, 이 니느웨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경고가 필요했죠. 자, 오늘 나훔서, 이 나훔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소개가 되어 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로는 동시에 이 아수르에게는 이 경고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 나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 또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니느웨에게는 이 경고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산헤립이 아수르의 수도로 이제 주전 8세기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고 이후에 이제 정말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고 주전 612년, 그러니까 7세기입니다.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의 이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바사가 아니라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입니다. 자,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또 다른 경고죠. 두 번째 경고인 겁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전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에 이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부르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회개는요, 단회적으로만 돼서는 안 되고 항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또 반복적인 회개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회적인 회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요거를 바로 이제 단회적인 회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단회적인 회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죠.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이 반복적인 그런 죄를 저지르고 그때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가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다가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고,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안에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면 육신대로 살다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니느웨가 정말 100년을 지나니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향하여 100년 전에 그 마음,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그 다음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좀 들은 말씀 같지요?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34장으로 가시면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다 이러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됐죠. 하나님이 와서 분노하고 또 모세도 분노해서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4편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크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죠. 6절에도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보응하실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이 나훔서에서는 이제 보복하시는 하나님, 악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을 부각시켜서 다시 재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자, 질투라는 건 뭡니까? 나훔 1장 2절. 질투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려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시려 하죠. 그 다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특별히 이 보복이라는 건 저들의 악을 향하여 악을 보응하는 걸 말합니다.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그래서 100년을 기다리시고 참으신 거죠. 그러나 이들의 죄를 결코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산해야 될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과 행실과 중심을 정결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3절 중반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이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 광풍 속을 우리가 길 삼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렵죠. 이 말은 뭐냐? 신비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분의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구름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하나님 발 밑에 티끌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이 바다를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이미 우리는 홍해를 통하여 출애굽을 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마르는 것을 우리가 봤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4절에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으신 거죠. 또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들한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8절에 이제 5절에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산을 진동시키고 여러분 산이라는 건 가장 뿌리가 깊고 기초가 튼튼한 변함없는 지지가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흔든다는 거죠. 6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내시고

악을 갚으시면 그 악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 견뎌낼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맡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시컷 맞고, 아유, 잘못했네. 그때 돌아오는 사람. 진짜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맞고도 왜 맞는지 모르는 사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면 바로 회개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일단 심판하시면 6절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도 그분의 분노 앞에 진노를 감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자, 이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환난 날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피할 산성,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새가 된다는 거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세요.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자, 범람하는 물. 여러분, 이 범람하는 물. 그 니누웨가 있던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나일강은 이제 이집트입니다만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흐르는 강이었죠. 그 강의 지류를 이제 티그리스 강의 이제 지류를 끌어서 니느웨 성은 이제 주변을 완전히 이렇게 해자라고 그러죠. 성 주변을 이렇게 삥 두는 12km가 되는 엄청난 곳을 두르는 엄청난 깊은 연못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자, 하나님이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니느웨가 인위로 치수한 그곳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큰 범람. 그러니까 여러분, 강에는 하수가 범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그곳을 진멸시킨다. 범람하게 해서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빛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때 흑암으로 이 이집트를 가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비롭고 선하신 분 성품이 있지만 동시에 악은 간과하지 않고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회개가 있고요. 가족의 차원에서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차원의 회개가 있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악을 간과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은 신약의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모두 다 쏟아졌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 가족이 의지하고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또 나라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훔서에 하나님께서는 100년간 간과했던 이 니느웨의 차오른 악을 드디어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혹여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은밀히 점점점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이름인 듯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시대의 대언자로 충실하게 살다간 나훔 선지자의 사역을 묵상하는 아침, 길지 않은 기록이지만 참으로 엄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전해짐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특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나 자기를 대적하며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진노와 보복으로 대응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도 소중히 듣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피할 수 없이 겪게 될 심판과 환난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신하게 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삶의 보험인지도 오늘 새삼 깨닫습니다.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없이 선하시고 환난 날에 만날 산성이 되셔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삶의 짐들을 아뢰고 맡기면서 6월 25일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은 특히 나라 위에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요. 샬롬.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평안히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믿음의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오늘 네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슨 꿈인지 모릅니다. 그 꿈을 스스로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꿈을 꾼 그대로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신기하죠? 그 꿈을 형제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난리를 부립니다. 요셉은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나중 국무총리가 돼서야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장면에서 아, 그때 꾼 꿈, 하나님의 그때 꾸게 하신 꿈이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을 책임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그때서 알게 되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합니다.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의미를 잘 모를 때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고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만나 세대가 되었던 그들이 잘 훈련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먼저

0: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철이 들었기에 철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판단하고 평가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번의 큰 경험을 하게 되지요. 버림받은 한 인생이 왕자가 되는 것. 왕자였던 자신이 어느 하루 그냥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 되는 것. 목동으로 의미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 어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세 번의 신발을 갈아 신게 된 것이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은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정탐하라는 것이었지, 가나안 땅을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에게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아무리 큰 그림을 그려줘도, 아무리 큰 꿈을 꾸게 해줘도 열매를, 결과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귀가 얇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요, gullible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저것 다 걸린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멋진 삶을 위해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3차라고 말하고 차차차라고 말합니다. 챌린지, 체인스, 체인지입니다. 인생의 도전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은 찬스,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체인지, 인생을 바꾸더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와 장래와 거룩한 꿈을 반드시 열매로, 결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꿈을 꾸고 살고 그 꿈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어둠의 영적 세력과의 싸움인 걸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승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행복은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76년 전에 그 잿더미 위에 꽃을 피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이었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6.25 76주년을 맞으며 시련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갈보리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입니다. 정직이 생명이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집단으로 괴롭힘당하는 친구를 도우려고 함께 싸우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오자 아이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도와 열심히 싸우던 아이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학교에서 싸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선생님에게 남아있던 아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싸우는 건 잘못한 게 맞아요. 하지만 제 친구가 여러 명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싸운 건 잘못이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아이의 정직함에 큰 감동을 받아 오히려 용기를 칭찬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입니다. 정직함을 목숨처럼 여긴 워싱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칭호는 대통령도 장군도 아닌 정직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직에는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실수와 잘못을 떳떳하게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더 큰 믿음을 갖고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정직한 크리스천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실수와 잘못을 떳떳하게 인정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동신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세상 험하고 테너 윤서준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우린 지금 위기의 시대, 전쟁 어렵죠. 경제적 어려운 시대, 내일 예측하기 힘든 시대, 이상기온의 시대. 여러분, 성경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여기 계신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말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그런 말씀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얘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로 대적하는 반란을 손안대고 이겨낸 모세, 관계의 승리를 주는 기도입니다. 자, 모세 다 아시죠?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산에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갈아보지를 못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사람. 그가 홍해를 갈르기도 했고 그다 기도를 통해 홍해를 갈랐죠. 반석에 샘물을 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 승리했던 기도의 사람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몇 번 위기를 당합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위기냐? 같은 동족한테요. 이런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보세요.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 지파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룸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스르니라. 자, 여러분, 고라, 다단,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유명한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를 찾아 나왔어요. 그들이 민수기 16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우리가 다 회중이 거룩하고 여호와께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우리도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를 다 거룩하게 쓰는데 모세아론 니들이 뭐냐고 네가 앞에서 이끌어. 왜 니들 마음대로 해? 지도력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그때요 모세가 반란을 일으킨대요. 말은 그럴싸하죠. 야, 우리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싸우거나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든 상황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게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옳은 말한다고 입바른 말한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도 교단도 여러분 가정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올바른 얘기한다고요. 바른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 애들이 고침받습니까? 오히려 잔소리한다고 몰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요. 여러분, 좀 무섭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져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스올은 지옥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건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입니다. 땅을 벌려서 그 대적하고 거스린 자 공동체를 분열시킨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생매장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녀들 가족까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사단의 충동을 받은 많은 무리들이 분열과 반란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열이나 반란의 중심에 서지 마시고 엎드리는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싸우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그게 관계를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불임에서 생명을 잉태한 한나의 기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죠. 한나 아시죠? 한나. 한나는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 자기만 사랑했던 남편이 어느 날 여자 하나를 데리고 돌아요. 첫 분인나를 데리고 와요. 근데 분인나는 눈만 마주도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으스대며 막 한나를 막 정말 사람 열받게 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6절에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하였더라. 그리고 7절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를 격분시킴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킨 존재입니다. 근데 형님 동생 사이에요 아픔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말해야 할 존재가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흥, 결혼만 일찍 안 뭐하냐 애도 못 낳는데 그러다 팍싹 늙어 죽지? 약올리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냐? 야 하나님이 또 널 버렸어. 이렇게 아주 속을 박박 긁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격분시킨 자는 적수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형님일 수 있고 동생일 수 있고 때론 제가 때론 여러분 집안 사람 하나가 교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시험들게 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적수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분인나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이름처럼 불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한나의 마음을 심히 열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 없어요. 어딜 가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을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을 불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고요. 하여튼 한타는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남편 찾아가서요 당신이 어째 이럴 수 있냐 나만 사랑한다고 하고는 막 머리끄댕이를 꾸집어 놓고 분인나 찾아가서 너 죽고 나 살자 막 싸운 적이 없어요. 그 원통하고 분하고 슬픈 마음을 기도로 바꾸어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우리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통곡으로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하의 11절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타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던지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한 미친 여자가 술 먹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한나에 가서 네가 어디 독주를 끊으라고 술 먹고 와서 어디서 기도하냐고. 그때 한나가요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랍니까?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지금 통회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원통할 일 왜 없습니까? 왜 격분될 일 왜 없겠습니까? 예? 여러분 억울한 일 왜 없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격분시키고 열받게도 합니다. 그때 어디 가서 소주 한 잔 독주 마시고 그리 마시고요. 우리도 한나처럼 성전에 올라오십시다. 그 격분함을 가지고 그 원통함을 가지고 그 분함을 가지고 성전을 나서 기도하십시다. 답답한 일을 만나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와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요 엘리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실패한 제사장입니다. 그 자녀 둘 다 다 죽어요. 엘리도 목이 꺾어 죽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축복을 빌면 복이 맙니다.

목회자가 축복을 빌 때 아멘으로 받으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요, 국회의원 했고 현대 가문의 정몽준 의원 아시죠? 정몽준 현대, 우리나라 굴지의 현대. 이분하고 제가 좀 멀리 이렇게 식사도 이렇게 자고 이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이 여러 명인데도 그 자녀들 모두 교회에서 출석시켜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교회 안 나오시면서 왜 교회에서 우리들을 목사님 모시고 결혼시키냐 했더니 그분이 그 아버지 정주영 회장 그러더래요. 야, 목사님이 축복해야, 목사님의 주례를 받아야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요, 이 나라에 큰일 했던 분입니다. 그분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임자 해봤어? 정말 여러분, 건설이나 사업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부딪힙니까? 그때 임자 해봤냐 이거예요. 예? 굴지의 현대화를 일으킨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다 100% 교회 결혼식하고 그 어른도 어려서 교회 다녔고 임종시에 목사님 가셔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도요, 축복은, 가정의 복은, 자녀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가정이 복되게 사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한 가지 확실한 목적과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산의 가정은요, 더 행복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더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통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한나는 사람에게 날 억울하게 한 사람 가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물쑥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응답을 받아 나라를 유기해서 구원하고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는 위기, 불확실한 미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다. 내 눈에 지금 보이고 앞으로 불확실하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렙산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흥회도 하고 우리가 말씀 배우라는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깨어있으십시다.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마지막 때를 이기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고 동일한 주문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권면합니다. 기도 생활에 깨어있으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새겨져서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 받고. 예.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1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찾아와서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자,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2절에 심히 통곡하여 부르짖었기도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내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전심으로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죽을 사람이 15년 생명 연장됐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15년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1년 누군가 생명을, 여러분 생명을 돈 주고 1년을 주면 내가 1년 일찍 죽고 그 돈 주고 팔라면 여러분 그 생명 1년 팔, 천억 줘도 못 팔죠. 예?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덤으로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과 포위에 건져주겠다고 했어요. 자, 이사야 38장 14절. 얼마나 슬피 기도했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같이 슬플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비 새끼들이 엄마 제비가 먹이를 물고 오면 1번 새끼, 2번 새끼, 3번, 아, 좀 그러네요. 새끼라고 하니까. 1, 2, 3번 쭉 새들이 서갖고서 하나 받아먹고 옆에 가고 하나 받, 이럽니까? 아니면 목을 내놓고 막 서로 달라고 이럽니까? 서로 막 목을 대고 막 달라고 목을 쫙쫙 빼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악모라고 했잖아요. 악모한다.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이거 왕의 채통 없어요. 왕이고 권력자고 하나님 죽는다면 죽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눈물로 통곡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며칠 못 살은 인생이 암덩어리 같은 발의 급 질병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도 변경될 수 있어요. 단명할 인생이 장수로 변합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믿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부러워합니다. 이게 아무 교회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신전로 기도하면 생명이 연장되고 머리에 임한 진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고 기도한 사람의 절망은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한 여호사밧의 기도.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잘 돼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수요 예배 때마다 중보기도 시간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은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켜온 독립과 해방입니까? 저마다 정치에 대해서 교회도, 제가 보니까 교회도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서 막 여러 가지인데 자기 말만 하고 막 앞장서는 분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왕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압, 암몬, 마온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하여 큰 군대를 이끌고 유대 나라로 쳐들어와요. 자, 여호사밧왕이 너무 두려워하여 역대하 20장 1절에 4절, 자, 1절 2절은 바로 그거예요. 그때 모압, 암몬, 마온 사람 치고자 하는데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에 전화해야 돼? 이렇게 너희 군대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죠. 여러분, 중국, 러시아,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쳐들어온 것 똑같아요.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자, 그때 3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뭐라 갑니까? 금식하라. 왕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 4절 뭐라고 쓰있습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라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모든 성읍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17절에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이렇게 합니다. 17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대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호렙산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연합군대가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분하여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어요. 지들끼리 싸워 죽었어요. 자, 역대하 20장 24절, 역대하 20장 24절의 그 결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는 시될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그 수십만의 군대가 지들끼리 싸워서 피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이건 거의 무협지입니다. 근데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무한하셔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어떤 모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요, 내 얄팍한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 이성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 게으름과 세상 바쁨에 가둬두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그 결과가요, 많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그냥 주워오면 돼요. 지금이야 은행에 맡기지만 예전 전쟁에는요, 나갈 때 자기 짐을, 은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의 2000년, 3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다녀요. 그 결과 20장 25절 보세요.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여러분 사흘 동안 나가서 길에서 금, 은, 돈 주워온 거예요. 사흘 동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주워올 정도로 거기에 수십만, 수백만 군대가 있는, 다 죽고 그걸 주워왔다는 거예요. 큰 위기를 기도로 승리하니까 큰 복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시험을 기도로 승리하면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나라 아사왕 때도 구스나라 세라 장군이 이끄는 군사 100만 명,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가 쳐들어와요.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때 아사왕이 역대하 14장 11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

주의 이름을 택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료한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적군들이, 저 나라가 하나님 믿는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무기도 군대 숫자도 약한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하여 의탁하여 전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 그들을 치셨습니다. 12,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 쳐서, 전쟁에 이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 후에도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는 망해도 무릎 아래에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무릎 아래에 있는 가정은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전 세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수를 버린 나라는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위에 선 나라는 다 선진국이됐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멈춰버린 나라들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난 나라들, 복음이 역사한 나라들은 복받고 잘 삽니다. 그 대표적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북한보다 자원도 없고 부족한 곳 투성이었어요. 전쟁 전에 모든 발전시설이 북에 다 있었습니다. 남한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한 게 무엇입니까? 땅이 넓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민족 살려달라고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소중히 높여드렸고 성경 말씀 소중히 여겼고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십시다. 우리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 5장 1절 띄워주십시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 권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여수 땅을요,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 성읍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한 에스더의 기도. 자,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는 페르시아 나라에 포로 생활하던 불쌍한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 왕의 부인,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친딸같이 키운 모르드개는 신앙이 강직한 사람인데 왕 다음 넘버 투 신하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갈 때 남들은 하만을 막 높여요. 하만이시오, 무릎 꿇어 인사하는데 모르드개는 뻣뻣이 서 있으니까 하만의 미움을 샀어요. 모르드개가 미워서 유다 온 민족을 한날 한시에 죽이기로,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갖고서 그거를 왕으로부터 허가권을 받은대요. 그리고 모르드개를 20규비, 약 15m, 20m 정도 장대에 매달아 세워놓고 죽이기로, 본보기로 보이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한 모르드개가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자, 에스더 4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람 보내서 얘기하는 게, 야, 너는 왕의 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호를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고 에스더에게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 에스더는 왕이 거의 잊고 있었던 후궁이었어요. 왜냐면 왕의 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왕 앞에 나아가다가 찾지도 않는데 왕후가 나아가다 보면 왕을 독살한다는 명분으로 그 잘못될 수도 있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취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상황을 보고 어떡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규례를 어기고 왕위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 기도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신앙 안에 죽을 각오 한 사람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신앙 버리고 살 방법 찾아가면 사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며 기도하여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뿅 가요. 내 부인 중에 이런 사람 있었어?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을 멸망 중에 구원하고 모르드개를 매달렸던 죽이려던 그 장대에 한

만 자신이 매달려 비참한 최후를 당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요, 능력 있는 기도가 금식기도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요 이 에스더 3일 금식기도를 본 후 제 미래와 제 아내를 위해서 신학교 시절 3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모 만났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금식이라도 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민족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장울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감사기도. 자, 다니엘은요 대바벨론의 국무총리로서 그렇게 바쁜 일 과중에도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호렙산 때 여러분들의 숙제냈어요.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 번씩 하라고. 오늘 아침에 하신 분들, 예,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를, 다니엘을 시기한 무리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하여 한 달 동안 왕이 만든 신상 외에 다른 데 절하면 굶주린 사자들을 가두어 놓은 굴에 집어넣어 사자 밥으로 삼기로 법을 정했어요. 이 법이 정해졌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법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지혜라면 한 달 정도 쉬자. 어? 한 달 쉬자. 하나님 쉬라 보다. 아니면 사람들 안 보이게 지하에서 기도하자 할 것인데 다니엘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창을 열어놓고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잘 들으십시오. 조금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조금 저기 하다고, 여러분 예배만큼은요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다니엘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다니엘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십시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거룩한 습관지 삶을 이끄는 사람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승리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양옆은 어마어마한 산들이 있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바로가 뭐라 합니까? 그런 상황을 너희는 광야에 갇혔다 갑니다. 바로는요 현실을 봐라, 얼마나 무모하냐, 미련하냐, 한심하다, 걱정했는지 조롱합니다. 야, 니들 하나님 섬기려고 거기 갔지만 현실 봐라, 그러다 망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현실을 봐라고, 현실 봐라. 야, 지금 어렵지 않느냐? 지금 어려운데 무슨 예배냐? 야, 예배 안 들어서 다른 사람 잘 먹고 잘 살더라. 너는 그래도 예배 드는데 왜 안 되냐? 여러분, 현실로 우리도 충동합니다. 야,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지금 코로나 시기에 무슨 교회냐? 다 때려치라고 막 현실을 우리 압박합니다. 여러분, 현실만큼 강한 압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현실로 보면 불안,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불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미래를이에요. 하나님 없는 미래를 생각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현실의 문제로 나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것 같은 현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 순종하십시오.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십시오.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행동입니다. 여기서 입만 아멘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입니다. 그런데 신뢰,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 뭐 어떻게 하는 거, 이걸 더 귀하게 여겨요.
거기에 묻혀 살 때가 많아요.

0: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모든 걸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우리의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 건강, 가정, 자녀, 직장, 사업 책임지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책임지기, 그 나라와 의 영광 올려드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삶이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삶에 드러내십시오.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이 반드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신뢰하면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만물을 다시 통치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강한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그 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손으로 만지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힘겨운 그 오른손, 여러분의 오그라진 손을 펴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 속에 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손 꼭 붙잡고 나가면요 약함을 강함으로, 질병을 치유로, 흑암을 빛으로, 폭풍 치는 인생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의 육신을 이끌고 나가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3-9191번, 지역번호 061-663-9191번 여수 동산감리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빛난 교회 박진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 안에서 복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받은 이 땅에 화해와 통합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의 미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직함으로 나라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선택받은 복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6월 25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6.25 한국전쟁

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침 잠시 후 오전 10시엔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남아공을 상대로 월드컵 32강 진출을 위해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펼치는 날이기도 하죠. 자, 오늘 그라운드에 서는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훈련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죠. 그 목적을 위해 선수들은 90분이 끝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달릴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응원하시겠죠? 그런데요, 76년 전 오늘 이 땅의 잔디 위가 아니라 참혹한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던 이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목적이 있었겠죠? 내가 여기서 쓰러지더라도 내 부모와 자녀에게 자유를 물려주겠다는 목적, 반드시 사수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목적이 단 한 번뿐인 목숨을 아낌없이 던지게 했고, 이 나라는 그들의 헌신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100년 전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함이 있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영국 최고의 스포츠 영웅, 지금으로 보면 당시의 손흥민 선수급이었는데요. 바로 당대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던 크리켓의 영국 국가대표 주장 찰스 스터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저는 만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찰스 스터드가 대학 시절에 주님을 만나면서 이 정말 명예와 돈과 이 모든 화려한 선수생활을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을 택합니다. 심지어 25살에 그는 가문의 막대한 재산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분이 전액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하는 데 기부를 하죠. 그리고 그도 마음에 이 선교의 소명에 응답하려고 허드슨 테일을 따라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인도에서도 선교사로 활동하고요. 중국과 인도에서 21년간 선교 활동을 마친 후 그는 좀 쉬었다가 53세에는 또 아프리카로 나갑니다. 참 대단한 인생이죠. 그런데요,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야, 이거 너무 오버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너무 좀 53세 또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 너무 그거 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아버지요,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의 말씀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주님을 위해 제가 못할 희생은 없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과 광풍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심오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들의 이 일상에 어떠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의 이 고백처럼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나에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의 말씀을 품고 싶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이 인생은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못할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이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거친 선교지로 향할 때 그의 마음에 인간적인 떨림과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그 떨림을 세상의 안락함을 잃을까봐 생각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오한 목적을 이룰 거룩한 설렘으로 바꾸어서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순식간에 이 인생은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큼은 불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은 확인한 것이겠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월드컵 대표 선수들은 그 승리의 목적이 있고 각자마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찾아오는 우리의 선택과 도전 앞에서 잠시 우리들의 이 마음을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릴 세상의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영원히 남을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설레어하고 계십니까? 우리 3049님은 야 주님 때문에 설레시는 것 같아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멘. 오늘 오프닝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한없이 눈물이 흐를까요?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너무나 연약한 저지만 저도 한 번뿐인 이 인생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의 저를 향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주에서 2791님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날씨는 흐리지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2545님, 2718님, 6760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오늘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고 분명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10명 이상에게 공유하시면 저는 지부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지부장님들 각자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시고 오직 한 번뿐인 이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방송이 극동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 이름 잘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여러분 저희 제 이름도 지금이야 그냥 이렇게 뭐 송옥석입니다 이렇게 알 거고요. 뭐 10년, 20년 전제 뭐 모르시면은 전혀 모르겠죠. 네, 세상 속에는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 7495님은요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그래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힘이 나셨대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주님이 힘을 주세요. 같이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꼭 껴안아주시는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51177610-7517님 애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고요. 34145841님 오늘 함께 새가족으로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요.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0: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484님은요 고속버스 승무원이시래요. 지금 아침 새벽 5시 30분 서울에서 전주 가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야 할렐루야. 제가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통닭 상품권 행복하게 보내드릴게요. 1484님 찬양도 신청하셨는데 오늘 이하루도 찬양 제가 잠시 후에 오늘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참 주제가 귀한데요. 우리는 빚진 자래요. 늘 빚을 졌대요. 6월 25일 이 6.25 날에 정말 76년 전에 있었던 그 귀한 일들을 아마 모티브로 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아침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영상이고요. 이 좋은 영상을 기독교 학교에서 이미 수업 시간에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요. 또 교회에서도 유튜브 링크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응원하고 축복해요. 자,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0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전해드릴게요.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서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 만나볼까요?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이재한 감독의 영화 포화 속으로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빚을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50년 8월 경상북도 포항 여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매미소리 대신 총성이 울렸습니다. 포항여자중학교 교정 책상에 앉아 펜을 쥐고 있어야 할 학생들이 흙먼지 속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71명 평...

평균 나이 17. 어제까지 교복을 입고 단어를 외우던 손에 그날은 무겁고 어색한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변변한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학도의 용군. 그 어린 병사들이 밀려오는 북한군 정예부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재한 감독의 영화 포화 속으로는 바로 이 실화를 스크린에 옮긴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출발점에는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학도병 이욱은 16 소년이 어머니께 쓰다가 끝내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끝난 뒤 그 편지는 차갑게 식은 소년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글씨로 적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그는 무섭다고 했습니다. 어서 이 전쟁이 끝나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다고,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립다고 적었습니다. 총을 쥐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어머니를 찾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날 학생들은 11시간을 버텼습니다. 그 11시간은 후방의 국군이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이었고 더 많은 생명이 안전한 곳으로 피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내일을 내어주고 누군가의 내일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돌아가 다시 펼치고 싶은 책이 있었고, 다시 만나 꼭 잡고 싶은 손이 있었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학교 운동장 뜨거운 모래 위에 자신의 젊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자신을 위한 내일이 아니라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우리의 따뜻한 오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할 평화를, 한 걸음도 걷지 못할 거리를 위해 마지막 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커피잔에 스며든 햇살은 이들의 마지막 숨이 되어놓은 온기이고, 운동장에서 쏟아지는 아이들의 웃음, 밤마다 켜지는 집집의 불빛들, 주일마다 울려 퍼지는 찬송들은 그날 삶을 끝낸 학생들이 듣고 싶었던 노래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빚은 갚으라고 지운 빚이 아닙니다. 잘 살아내라고 건네준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잘 기억하겠습니다. 귀하디 귀한 보석처럼 하루하루를 껴안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전도선교 구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포화 속으로 영화 작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경상북도 포항에 1950년의 8월 그 여름의 끝자락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한 목사님께서 해주셨어요. 오늘 아침 이렇게 우리가 힘있게 월드컵 경기들 응원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의 그 헌신 때문이겠죠. 우리들의 커피잔에 스며든 이 햇살, 이들의 마지막 숨이 되어놓은 온기와 같다. 운동장에서 쏟아지는 아이들의 웃음이 있다면, 밤마다 켜지는 집집의 불빛들이 있다면, 또 주일마다 자유롭게 우리가 숨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어찌 보면 또 그 학생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켜내야 되겠다, 버텨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한 목사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야, 이 빚 갚아야 돼 라고 지운 빚이 아니라 제발 이 땅에서 잘 살아내라고 건네준 사랑임을 기억하라. 그러기에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겠다라고 명심하라, 다짐하라. 오늘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예배, 전도, 선교, 구제, 우리의 하루가 보석 같은 하루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전파 선교사님들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은혜로운 찬송과 함께 특별히 우리의 옆사람을 기억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오늘 이 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보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우시는 것 같아요.

6123님이 조금 전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저 전파 선교사를 중단했었는데 오늘 전파 선교사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참 하나님 주신 감동이겠죠? 예.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그 지역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응원하고 축복해요. 7074님 피디님 그거 아세요? 6.25 생각하니 저는 그때 국민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당시에 도남동 쪽에서 시커먼 북한의 인민군 탱크가 막 내려오는 것을 보고 철 모르고 구경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됐네요. 라고요. 또 인문학을 하나님께 인문학 이렇게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10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지금 책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신 7053님 제가 응원의 선물 전하겠고요. 우리 6089님께 선물합니다. 오늘 새로 입사한 동료를 태우고 출근을 같이 하고 있대요. 우리 동료는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보고 처음 듣는 방송에 놀라면서 이 방송은 무슨 방송이야? 놀라셨어요? 극동방송입니다. 앱을 깔아주었습니다. 와, 그 동료분에게 새로 입사한 동료분에게 책 선물 꼭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65님께도 선물하고요. 인문학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 남편에게 선물하고 싶다. 우리 2391님께 책 선물 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복된 하루 0372님 앱으로 참여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책 선물 전하겠고요. 오늘 소심한 제가 구역 식구들에게 처음으로 이 링크 공유해야 되겠다 마음에 드셨대요. 야, 0492님께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딸 픽업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방송 듣고 있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려서 차를 따로 멈출 수밖에 없었네요. 인문학 우리 0741님께도 책 선물 전하고요. 3628님 우울감을 갖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 이 책 선물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립니다. 9100-9089-8201님께도 책 선물 전할게요. 우리 버스에서 지금 듣고 있는 고속버스에서 그렇죠? 오늘 이 하루도 다이카 연예단의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오늘 오프닝 말씀 또 인문학을 하나님께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1069번으로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 이광식 장로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우리는 한 분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를 기억합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일제의 신사참배에 당당히 맞서 5년간 옥고를 치른 민족 지도자이자 독립유공자이십니다.

0: 일본 검사의 전향 권고 앞에서도 당신은 전향 댕꼬가 문제지만 나에게는 신앙 신꼬가 문제다라며 민족의 기계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용기는 민족의 스승 백범 김구 선생마저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손양은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나라 사랑임을 삶으로 보입시다. 대한민국이 갈등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1: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플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뭐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아픔과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전쟁은 참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사람을 잃고 가정을 잃고 평범했던 일상을 잃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쟁을 기억하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때론 져주는 사랑으로 이기셨고 십자가라는 패배처럼 보이는 길을 통해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 놀랍고 영원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진짜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 분열보다 화해를 선택하는 것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내 말 한마디로 다툼이 멈추고 내 작은 양보로 관계가 회복되고 내 기도로 평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이 땅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의 화평케 되리 오늘 첫 곡으로 아주 힘차게 같이 찬양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작은 전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말다툼 하기도 하고요. 부부 사이에 서운함이 쌓이기도 하고 직장에서 의견이 부딪히기도 하고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꼭 큰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오해 하나 때문에 마음이 멀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거창한 일을 하는 어떤 평화운동가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가능한 것 같아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게 먼저 양보하는 거고 막 서로 감정상해 있는데 먼저 사과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누군가를 이기려고 애쓰기보다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전하는 작은 피스메이커가 돼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닮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네, 두 곡의 찬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같이 했어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모본이 되신 분이 바로 또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네. 물론 그분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기도하며 화이팅입니다. 라고 9604번님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279번님도 하영 PD님 늘 감사해요. 라면서 출첵 인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라고 9345번님도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098번님이요. 본질이 아닌 것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상사로 인해서 지치고 어렵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선한 승리를 이루소서라고 주셨는데. 아, 참. 이 직장 내 갈등도 어려워요. 또 이게 직장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상사가 그러면은 이거를 들이받을 수도 없고. 들이받으면 안 되죠. 아니, 막 오늘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죠. 예,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한 승리를 이루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그 사람의 그 눈빛과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또더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곤란하겠지만, 네, 지치고 어렵겠지만, 힘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4868번님이 삶은 고달프지만 오늘도 주님이 힘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다고 늘 좋은 방송 감사함으로 잘 듣고 있다고 인사 주셨어요. 네,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붙들고 계시는 우리 4868번님,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9080번님, 오늘도 모든 사업장에 오시고 좌정하사, 모든 가게들을 운영해 주시고 은혜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안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와, 이렇게 사업장을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나 봐요. 너무 좋네요. 우리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 위에 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1843번님,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라는 소식을 들으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전쟁통에 피난

내려오셨던 이야기 자주 들려주셨는데요.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맞습니다. 평범한 일상, 또 우리의 자유로운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돌아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남편과 의견이 달라서 언성이 높아질 뻔했는데 한 박자 쉬어가게 된 말씀입니다 라고 꼭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오늘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씀에 더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고 2684번님이 주셨어요. 네. 그래요. 뭐 전쟁이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로 더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에요. 그리고 극동방송 가족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극동방송은 오랫동안 북한을 향해 복음을 전해왔고 지금도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은 또 북한을 위해서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평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양보, 그리고 나의 기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부르신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먼저 화평하게 하신 우리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시간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과거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문학의 밤을 하면 그 문학의 밤 그 연극 주제가 주로 창세기 22장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어져서 인형 하나 갖다 놓고 또 폼 내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들로 하여금 또 우리 저로 하여금 늘 고등부 시절 때를 소환하게 만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고 또 의미의 깊은 의미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깊은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화는 단순히 삶에 필요한 일이 아니라 변화 자체가 바로 삶이다. 미래는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말입니다. 이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인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또 성경의 사건들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과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딱히 어디로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처 없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죠.

그리고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약속의 자녀를 100세에 얻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 주약을 맺고 그동안 이 아비멜렉과 갈등의 요소였던 그 우물 문제도 잘 해결해서 그곳에 이제 잘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켰더니 이렇게 잘 살았더라라고 해서 성경이 끝나면 참 좋은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 그 약속이 더뎌지긴 했습니다만은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와 사뭇 다른 그 명령 앞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하게 돼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바치라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두 번째,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불합리성을 나타내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루겠다고 얼마나 많이 약속했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다시 바치다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시험하려고. 이거는 아브라함을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극도의 한계까지 도전을 받은 셈이죠. 아무리 테스트라고 해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0여 년이 지나도록 자손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혹시 이 후처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나 또 보다 생각하고 아들 하나 낳아서 상속자로 삼길 생각하고 그냥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야 그거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될 텐데 그가 네 진짜 씨야. 너의 축복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이삭을 주셨죠. 그래서 한 3년 동안 재미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이 잿된다고 잔치했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다가 사라에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사라의 노염을 샀죠. 그래서 결국 또 이스마엘까지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뭐 잘해서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빈 털털이로 쫓아낸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쫓아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믿고 또 그 일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야 이삭에게서 난 자가 내 씨가 될 것이야. 다시 말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또 약속을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도 몇 번을 하셨어요.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제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이삭을 서운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당시에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는 그냥 드리지 않아요. 제사에 제물을 이렇게 죽여서 배를 가르고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내장을 꺼내고 살을 각을 떠서 불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비극적이고 어찌 보면 불합리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서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매우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안 들었을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생각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을 겁니다. 아니 이럴 거면 뭘 그렇게 거창하게 약속을 하시고 또 이스마엘까지 쫓아내겠을까?
이스마엘이라도 좀 놔두지.

이렇게 싹 가져가 버릴 거면, 이렇게 약속을 없애 버릴 거면,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밤새 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바로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제사도구를 다 챙겨서 이삭과 두 종과 함께 길을 떠나요. 그런데 길을 떠나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라와 상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보, 이제 마지막 얼굴 보시오. 이제 마지막인데 보고 나 이삭을 드리고 올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엄청난 중요한 일에 자기 부인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이삭의 얼굴, 마지막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떠나버려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라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냥 내주겠습니까? 여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요. 그러면 여보 잘했어. 잘 바치세요. 얼마나 당신 믿음이 훌륭하여. 그러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무슨 소리냐고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자식에 대한 집착은 어머니가 강하잖아요. 차라리 내 목숨을 바치라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도저히 이삭을 데리고 떠날 수 없는 상황에 벌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또 얼마나 미안한 마음 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일찍 떠난 거예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 떠나버린 겁니다. 매도 맞으면 일찍 맞는 게 좋다고 그냥 빨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사흘 길쯤 가다가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함께 수행했던 두 종들을 또 놔둬요.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종들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제사가 방해될 것 같아서 그 두 종들을 다 두고 떠난 거예요. 단둘이서 이삭과. 또 종들이 가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주인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면 너무 마음이 외롭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이 두 종들 땅에다 놓고 따로 놓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러 떠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그 도전도 받고 근데 무거운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장애될 만한 요소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엄숙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방해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야, 너무 진지하다라는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무슨 뭐 동방교회 출신인 분이 이제 저한테 줘서 읽어본 책인데 그 내용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참 도전이 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진지하게 사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곧 진지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속에서도 모든 행위도 그냥 쉽게 해서 행동하면 안 되고 진지하게 이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저한테 필이 확 꽂혔어요. 제가 좀 진지하지 못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진지함을 느껴져요. 성경은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요, 글자가 있지만 그 다루지 못한 행간의 의미가 있어요. 문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들을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아브라함 어떤 심정이었을까? 왜 아브라함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럴 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을까? 라고 질문해 보시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제 스스로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예배할 때 혹시 여러분에게 방해된 요소가 있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염려일 수도 있고요. 바쁜 일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부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완고하고 부정적 마음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자리에 참여하기까지 예배에 방해됐던 모든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나올 때 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감정적인 것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번제에 쓰일 장작은 이삭 본인이시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중에 이삭이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데 자기 아버지가 제사 드릴 것은 다 준비했는데 장작도 자기 어깨에다 메고 있는데 장작 보니까 재물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러 가면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돼요. 염소 새끼가 있든지 양 새끼가 있든지 하다못해 비둘기 새끼라도 있어야 돼요. 비둘기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상하니까 질문하기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그 불과 장작은 다 여기 있는데 번제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 어땠을까요? 뭐가 조금 내려가지 않겠어요? 심장이 막 멎는,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글쎄, 그 정도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쓰라린 가슴을 안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 거기다가 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은 다음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때 이삭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이삭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순종합니다. 아니, 자신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놨으면 그 다음 순서는 뭐겠어요? 죽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요, 묵묵하게 순종해요. 이삭이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울고불고 난리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이런 일을 아버지 혼자 결정합니까? 내 인생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이삭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이 모습이 많은 신학자와 많은 영성가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받았느냐?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영성가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전조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말없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십니다. 이 순종의 본이 이삭을 통해서 먼저 드러났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물로 드려진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느니라. 이 모습 속에서 이미 이삭의 모습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묵묵하게 순종했지만 그 묵묵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도 이런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개입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비록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서워서 떤단 말이 아니에요. 공포심에서 들려서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나 큰일 나겠다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진리로

거룩한 자로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구약식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1계명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했던 것 테스트는 뭡니까? 내가 주었던 축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축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이에요. 너는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대상, 그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최고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테스트였던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거죠. 통과하게 된 거예요. 이 1계명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계명이에요. 우리 영어 캠프할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부모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꼬맹이가 선두를 질문했어요. 왜요? 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최우선순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100%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저는 그 아이가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뿌리예요.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최우선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이 시간은 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답이 찾아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지켰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7장 17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번역이 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삭이 이렇게 제단에 바쳐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이삭을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믿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선하다는 믿음,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선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믿고 그분에게 신뢰하며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는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테스트를 해요. 물론 아브라함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테스트는 요즘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 그런 테스트도 별로 없고요. 하지만 이처럼 크진 않지만 우리에게 작은 믿음의 테스트가 있어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0: 있느냐? 아니, 하나님은 그냥 너의 축복을 조금 담보해 주는 보증인 정도 생각하고 있지 않냐, 혹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 테스트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굴곡지게 만들고 힘들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또 수도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또 신앙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잘 알고 그냥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인생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때로는 예배하고 아무리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께 매달려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믿음의 테스트라는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 믿음의 테스트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냐 이 중에 내 마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위를 돌아보니 숲을 속에서 수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한 번 더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이삭은 어차피 죽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잖아요. 그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삭은 살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살아요. 어차피 이삭은 죽지 않게 돼 있어요. 오직 누구를 테스트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이 믿음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잘 통과하게 된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어차피 불합리한 명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이 테스트에 통과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끝으로 18절 말씀 다 같이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말씀에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에게 복종했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복종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여기까지 읽어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우뚝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복종의 열매를 낳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비로소 가능해져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신앙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열매를 낳는가? 바로 복종이라는 열매를 낳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복종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위대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어떻게 복종할 것을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면 살아갈 때 우리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7, 4.

1009번 서로 사랑하는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